러브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달콤한 하루님의 신청곡 들으면서 주일에 함께하는 샬롬 CCM 2부 시작했고요. 한 시간 더 배경음악 되드립니다. 2부에서도 주일 배송 시간으로 그리고 샬롬 생각으로 채워갈게요. 준우운님께서 청하신 곡 정은의 너에게 듣고요. 이윤화 너에게로 가는 길, 이 곡은 4715번님의 신청곡이에요. 김수진 그의 생각, 그리고 옹기장의 로즈콰이어 나의 등 뒤에서, 그리고 닉네임 다솔님의 신청곡 예라멀십의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까지 다섯 곡 함께합니다.

예라몰 10에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다솔님의 신청곡 들었고요. 옹기장이 로지콰이어 나의 등 뒤에서 그리고 김수진 그의 생각 문자 4715번으로 청하신 이윤화의 너에게로 가는 길 준우운님 청하신 정은의 너에게까지 5곡 전해드렸습니다. 묵상하는 시간 샬롬 생각 함께 할게요.

얼마 전 선교지로 떠나기 직전인 선교사 부부와 예배를 드렸는데 두 사람의 이야기가 오랫동안 마음에 남았습니다. 남편 선교사가 어린 시절 아버지와 차를 타고 63빌딩 앞을 지날 때 아버지는 앞으로 63빌딩보다 더 큰 선교센터를 지을 거야 라고 했습니다. 어린 아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세월이 흘러 선교사로 헌신하기로 결단하는 순간 아버지가 꿈꿨던 63빌딩보다 더 큰 선교센터가 바로 자신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내 선교사의 아버지는 중국에서 선교사로 헌신하다 암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중국의 상황은 어떠니? 라고 물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딸이 선교사가 돼 길을 떠납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내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고 있는지, 어떤 모습으로 기억될 것인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녀에게 남기는 가장 큰 유산은 말이 아니라 삶입니다. 내가 무엇을 소중히

중요히 여기고 무엇을 위해 시간을 쓰는지 자녀들은 말없이 보고 배웁니다. 매일의 작은 헌신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쌓여 누군가의 길이 됩니다. 두 선교사의 앞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소리엘의 땅끝까지 방금 들었고요. 앞서 올레이션스 경배와 찬양, 전하세 예수 음반 중에서 우리가 이 일에 증인 되었으니, 그리고 이무화의 땅끝에서 디사이플스의 선교사,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접속곡까지 네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샬롬 생각은 조준철 목사님의 칼럼 무엇을 남길 것인가라는 글이었습니다. 자녀에게 남기는 가장 큰 유산은 말이 아니라 삶이라는 거, 다 보고 있으니까. 내가 무엇을 소중히 여기고 무엇을 위해 시간을 쓰는지 좀 찬찬히 돌아보는 또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샬롬 생각 전해드렸고요. 주일에 함께한 샬롬 CCM 오늘 마지막 곡은 스카프레너 레위지파가 함께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전하면서 물러갑니다. 지금까지 문혜영 작가 함께 했고요. 저는 송정훈이었습니다. 오늘도 다들 샬롬 하셔요. 안녕!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줍니다.

0: 주셨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1: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2: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3: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한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언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잠언 4장 24절부터 27절 말씀이었습니다.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축복송 김은영입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잠언 11장 25절 말씀으로 여러분의 오늘을 축복합니다.

0: 구제하기를 좋아하는 자가 풍족하여 질 것이다. 나눔의 미학을 아는 우리의 삶이기를 바랍니다. 줄라이 프로젝트 이석훈, 김수진, 예성, 송정미, 박승화가 함께한 나눔의 미학으로 주일에 함께하는 김은영의 축복송 문을 열었습니다.
1: 여러분은 지금 김은영의 축복송을 듣고 계십니다. 김은영의 축복송은 매일 오전 10시 CBS 레인보우 조이포유를 통해 만나실 수 있는 찬양 프로그램입니다. 국내외 찬송가와 복음성가, 새로 나온 CCM 워십 등 다양한 크리스천 뮤직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라디오로도 들으실 수 있는데요. 매일 밤 자정에는 CBS 표준 FM 라디오로 방송되며 각 지역의 청취자분들은 오후 2시 5분 각 지역 CBS 표준 FM 라디오 주파수로 찾아와 주시면 다시 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유료 문자 샵 7997, 우물정 7997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피부가 살아나는 시간 레스케미의 비건 화장품과 로션, 만성염증, 면역력에 좋은 하심정 횡성더덕에서 만든 발효흑 더덕진액, 원조의 품격 팡파미우 강릉 육족마늘빵, 본고장 특별양념소스에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간장닭갈비세트,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초당커피빵, 대한성소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출간한 새한글 성경을

0: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보내세요.
1: Hyun이 몇 살?
2: 3살.
1: 3살? Hyun이 형욱이 사랑해? 진이 더 사랑해?

나누면 나눌수록 오히려 배가 되는 기쁨, 우리들의 삶. 풍성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 역시 그런 풍성함이 가득하기를 바라봅니다. 강성식, 피아노 박채성이 함께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찬송가 조금 전 전해드렸고요. 그 전에 귀여운 아기 목소리로 시작한 곡 나누어 주어요. 다이카요나단의 찬양 전해드렸습니다. 주일에 함께하는 김은영의 축복송입니다. 2부에서는 묵상글 준비하고요. 1부와 2부에서 보내주신 사연 신청곡 다 나누지 못했던 사연들 이삭줍기로 한 곡 한 곡 전해드립니다. 프리티님께서 이인경 예수와 리틀걸 신청곡으로 써주셨는데 와, 저 보통 마마베이비를 많이 소개를 해드리는데 이 곡도 함께 해볼게요. 리틀걸 준비하고 있고요. 또 우리 아이들의 목소리로 찬양 한 곡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노래하는 아이들 노아의 찬양으로 천국은 마치 준비하고 있고요. 이정숙님 계속해서 방송 들으시면서 성경 필사합니다 하셨어요. 자, 오늘도 말씀 묵상하면서 찬양에 귀를 기울이며 마음의 예배를 드리시는 모두와 함께 찬양도 마음의 예배를 준비를 했는데요. 유은성 찬양으로 함께 하시고요. 구자옥 목사님 음성으로 말씀 보좌까지 이어서 전해드릴게요.

이인경 예수와 리를 걸 그리고 천국은 마치 노래하는 아이들 노아 찬양에서 그리고 구자억 말씀보자 먼저 전해드렸고요. 유은성 마음의 예배 하트 오브 워십까지 함께 보셨습니다. 저기 님께서 만나러 오셨는데 어떡해요. 넘어져서 고관절 골절이라고 하네요. 수술 받게 되었습니다. 기도도 부탁드릴게요. 수술 잘 마치셨나요? 아미의 터치 신청합니다 하셨는데 이제 앞으로 또 회복의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죠. 잘 이겨내시기를 바랄게요. 다들 이 낙상 정말 정말 조심하셔야 되잖아요. 저도 한동안 무척 고생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응원해 드립니다. 아미의 터치 전해드리고요. 경원선 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위에 감사 하셨어요. 민호기 지선 고정민의 찬양 함께합니다.

0: 김종찬 목사님 음성으로 내 삶을 주께 드리며 들어보셨어요. 신청곡으로 꼬꼬무 해봤습니다. 감사위의 감사, 민호기, 지선 고정민, 또 아미의 터치도 전해드렸어요. 1부 끝곡으로 I will learn to you, 알빈 슬라우터 찬양 준비했습니다. 저는 2부에서도 계속해서 이삭 줍기 전해드릴게요.
1: Thank you, Jesus.

CBS CBS 레이디스 싱어즈 합창단에서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레이디스 싱어즈는 CBS 주요 행사에 참여하고 정기 공연, 찬양 봉사를 하는 단체로 모집 분야는 소프라노와 알토 파트입니다. 연습 시간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30분에서 5시 30분입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0: 영광 돌리기 원하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신청과 문의는 02-2650-7931 02-2650-7931로 전화주세요.
1: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2: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아발론의 찬양 Can River Day 그리고 클레이 크로스, 비비 와이넌스, 밥 칼라일이 함께한 I Will Follow Christ 두 곡의 해외 CCM으로 축복송 2부 문을 열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삭줍기로 2부 꾸며드리고요. 묵상글도 함께 나눌게요. 푸른 동사님, 은영님 찬양을 콧노래로 병실에서 저도 모르게 흥얼거리며 따라 부르고 있어요.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하셨어요. 송축해 내 영혼이란 찬양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10,000 Reasons라는 원곡을 갖고 있고요. 우리 곡으로는 송축해 내 영혼 혹은 만 가지 이유 이렇게 해서 불려졌죠. 오늘은 강중현이 부른 송축해 내 영혼으로 찬양 함께 할게요. 평생 감사님께서 생명을 살리는 방송에 함께 동행합니다. 6월 후원 전화 하셨다고 감사합니다. CBS 레인보우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후원해 주시는 여러분 덕분에 24시간 찬양 방송 Joy4U가 계속해서 여러분 곁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 후원해 주세요. 다시 한번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요즘 저녁 기도 시간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늘 부르신다고 하셨어요. 오늘은 포스 소향의 음성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 전해드리겠습니다. 두 곡의 찬양 전해드리고 묵상글 함께 나눌게요.

주일에 함께하는 묵상의 글 시간입니다. 오늘은 데이빗 마티스의 운동에 관한 작은 신학 중에서 7장 사랑을 위해 선한 일을 감당할 체력을 기르라 중에서 함께 나눕니다. 우리는 준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활기차게 움직일 준비를 말입니다. 너무 비둔하거나 나약하지 않은 손과 팔로 언제든 뻗고 들어 올리고 당기고 밀어낼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내 딛는 걸음마다 생명과 활력을 느끼며 사람들을 축복하는 현장으로 기쁘게 뛰어들 발과 다리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빈둥거리기보다 활동하고 모니터를 오랫동안 멍하니 쳐다보기보다 몸을 움직이고 적게 움직이려고 꾀를 부리기보다는 타인을 돕기 위해 몸을 써서 섬기기를 원합니다.

묵상의 글에 이어서 유지연 사랑은 동사,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찬양 전해드렸어요. 오늘 함께 나눈 데이빗 마티스 운동에 관한 작은 신학 중에서 7장 사랑을 위해 선한 일을 감당할 체력을 기르라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건강을 위해 걷기 하시면서 방송 들으시는 분들께 오늘 함께 나눈 이 묵상 글이 좀 더 어떤 원동력을 제기하는 멋진 내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조금이라도 덜 움직이기 위해 꾀를 부리기보다 사랑을 위해 섬기기 위해 좀 더 부지런히 움직이는 그런 우리들의 마음 또 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단 한 사람님도 좋은 글 보내주셨는데 늙지 않는 세 가지 방법, 욕심 없는

마음으로 살아가기, 그리고 만족하는 기분으로 살아가기, 순리대로 받아들이며 살아가기.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더욱더 풍요로워지기를 바라봅니다. 김미용님께서 맑고 시원한 날 직원들 식사 준비하며 행복한 마음으로 듣고 있어요. 희수일의 날개 듣고 싶어요 하셨는데 이곡과 함께 식사 기도로 새롭게 만들어진 찬양이죠. 식탁의 감사 찬양 준비하고 있습니다. 홀리원 임성규가 부른 식탁의 기도 날마다 우리에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삼시세끼 맛있는 식탁을, 밥상을 주시는 그 손길에 감사하며 들어본 찬양들이었습니다. 귤이 있어 감사도 이어봤는데요. 후식까지 감사합니다. 아, 이 곡은 훈제계란 프로젝트 이마란의 찬양이었고요. 홀리원의 찬양이죠. 식탁의 기도. 날마다 우리에게 찬양 전해드렸고요. 희주일의 날개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블루닭다구리님께서 약간 감기 기운이 있어서 누워서 방송 듣는 중이에요. 모임에 많아 피로한 듯도 하네요 하셨는데 다들 아프지 마시고 오늘 주일 예배 후에 잠시 쉼의 시간도 꼭 가지시면서 일주일의 피로를 다 내려놓으시길 바라봅니다. 배상진님께서는 역시 오늘도 함께 나누고 싶은 곡은 상큼하게 아침에 날 이끄시네 들려주세요 하셨는데 아침에 찬양 전해드리겠습니다.

아침의 음성으로 날 이끄시네 들어보셨어요. 천등사님께서 지난번에 저희가 보내드린 닭갈비를 방송을 듣고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는데 지난 화요일에 잘 받았답니다. 또 주말에 온 가족이 모여서 농장에 가는데 농장에서 파티하려고 해요. 감사하게 잘 먹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축복합니다. 사연 주셨어요. 저희가 드리는 여러 선물들 그중에서도 우리 천등사님은 닭갈비 선물 잘 받았노라고 이렇게 후기도 적어주셨는데요. 온 가족이 모여 두런두런 이렇게 맛있는 음식도 그리고 선물 받았기 때문에 더 기쁨이 배가 되시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소중한 모든 것들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 생각하시고 또 기쁨의 날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이 선물입니다. 박요한의 찬양으로 끝곡 전해드리며 물러갈게요. 두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축복의 날 되시고요. 김은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사랑해 CBS.
1: 우리는 다른 사람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 없다. 자기 자식의 삶이라 해도 마찬가지다. 살아온 모습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0: 미국의 정치가 엘리너 루스벨트의 말입니다.
1: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320장 나의 죄를 정케하사입니다. 이 찬송가의 가사는 메리 맥스웰 여사가 작사한 귀한 구세주여 제가 당신을 얼마나 찬양하는지를 우리말로 옮긴 것으로 소명과 충성을 강조하는 찬송입니다. 이 찬송의 작곡자는 영국인 에이다 깁스로 그녀는 부흥운동에 적극 참여했으며 부흥회를 위한 여러 곡의 찬송을 작곡했습니다. 특히 이 찬송은 그의 아들이 영국 출판사 이사로 재직한 출판사에서 제작한 성가곡 24에 처음 발표된 곡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곡이기도 합니다.

찬송가의 성경적인 배경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으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마음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소명과 충성의 찬송, 찬송가 320장, 나의 죄를 정케하사입니다.

0: CBS
1: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0: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응원단장 중에 단장, 남자 중에 남자 최인혁입니다. 제가 이런 글을 보고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바로 지금 이때 필요한 말이 아닌가 싶어서 짧은 글인데 저에게 마음에 툭 왔습니다. 악이 승리하기 위한 조건은 단 한 가지, 선한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야, 참, 예. 정죄나 판단은 나쁘지만 악한 거를 악하다고 얘기하고 악한 것을 대적할 줄 아는 일은 아주 다른 일입니다. 여러분, 이 혼란스럽고 이념이 좌우 여야 이념의 갈등이 심한 때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선악을 구별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주님이 보는 관점에서 악한 것 참지 마시고 적어도 우리가 대적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일날 사평로 출발합니다.

네, 데이빗 구 선한 능력으로 출발했습니다. 주일 여러분 교회 계시죠? 자, 여러분 주일 주님과 함께하면서 6월이 이제 뭐 시작된 지 벌써 일주일이 지나갑니다. 주님 안에서 6월 멋지게 달려가는 힘 어디서 오나요? 주님을 찬양할 때 예배할 때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일 예배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라 또 다른 아름다운 찬양을 주 앞에 드린다면 멋진 예배가 되겠죠? 뭐 아름다운 예배가 있는 방송.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또 CBS 조이포입니다. 자, 들어와 들어와 샵 7997 모바일 문자와 만나 루인보 게시판에 글 남겨주세요. 아침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류수영, 내 진정 사모하는 박지연입니다. 결국엔 주님이셨네. 그리고 여러분 빨리 들어오세요.

네,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함께하고 있습니다. 최 여사님, 얼마 전 뉴스 보고 화가 났어요. 아이를 가지고 싶어도 생기지 않아 간절히 원하는 사람도 있는데 자식들을 학대하고 때리고 하는, 때로는 정말 생명을 빼앗아 가기도 하죠. 맞아요. 이게 진짜 부모 자격증이라도 만들어야 하는 건지, 그만큼 그 부모가 일부러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그런 성품이 만들어지고 보고 본 대로 하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것은 우리의 가정도 아름다운 것들을 많이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무엇보다 자녀들에게 믿음을 그냥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자녀를 확대하면 우리의 교회 젊은이들, 세상의 젊은이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는 어른인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 때만 그들에게 온전히 보여집니다. 말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습니다. 오늘 들은 설교, 또 목사님 입장에선 말하신 설교 정말 은혜스러웠다면 이제 설교는 시작이고 믿음은 시작입니다. 설교하신 대로, 들으신 대로 살아내셔야 세상이 변하고 자녀들이 변하고 한국이 변하고 이 세상의 젊은이들이 꿈을 꾸게 될 겁니다. 동분하기 전에 자 찬양 듣죠. 심영진 비 준비하시니, CBS 치유 음반에서 마음의 예배, 그리고 오벳입니다. 주시는 이도 거두시는 이도.

네, 주시는 이도 거두시는 이도 이어서 네, 믿음이 없이는 희주일의 찬양까지 듣고 왔습니다. 주일 1부는 연주곡 꼭 보내드리죠. 색소폰 연주자죠. 데니정. 네, 데니정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준비됐고요. 찬양은 누가 해? 여러분이요. 언제나 여러분입니다. 성가대 준비됐나요?

네, 연주곡 데니정의 색소폰 연주였죠.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그 찬양은 우리 애청자들이 했습니다. 이어서 강성식의 아 하나님의 은혜로까지 듣고 왔습니다. 서혜정님, 6년을 사용한 스마트폰과 이별하고 새 폰과 만났대요. 야, 적응하고 있다가 기분 좋으시겠다. 네. 새 폰으로 단장님 목소리 들으니 더 새롭고 좋게 들린 것 같은 느낌 같은 느낌. 아, 그럴 수 있죠. 네. 좀 뭔지 알겠어요. 아, 그냥 다 새로워. 네. 네, 그 세상의 새로움은 좀 지나면 다시 네, 지루함이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의 새로움을 찾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우리 됩시다. 뭐 거기까지 비약을 하냐고요? 아무튼 뭐든지 그냥 신앙으로 좀 이렇게 해보자는 이 DJ의 열심인 마음을 여러분 아시나요? 노을가을님, 소풍 가고 싶다고. 아, 김밥 싸가지고 소풍 가고 싶은 건 완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예, 너무. 자, 워킹의 기대가 끝곡이네요. 2부에서 만날게요.

열심히 노력하다가 갑자기 나태해지고 잘 참다가 조급해지고 희망에 부풀었다가 절망에 빠지는 일을 또다시 반복하고 있다. 그래도 계속해서 반복하면 수치화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겠지. 그게 쉬운 일이었다면 그곳에서 아무런 즐거움도 얻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 계속해서 그림을 그려야겠다. 빈센트 반 고흐가 동생 테오에게 보내는 편지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잠언 12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이었습니다.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어머니 새벽 기도로 문을 열었습니다. 주일 2부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시작됐습니다. 김명수님이요. 우리 베델 대학 은빛 합창단 모두 은혜롭게 야 예배드리고 지난번에 또 소풍도 다녀오셨잖아요. 야 고운 꽃들 그때 보면서 연로하신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모두가 함께 행복해했다고 하셨는데 진짜 행복하셨나 보네요. 예. 꽃들도 신청하셨어요? 아, 보내드려야죠.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꽃들도. 조찬미의 같이 걸어가기 준비했고요. 제이어스의 시편 139편 그리고 꽃들도 제이워십의 찬양 준비했습니다.

주일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함께합니다. 멋진 여자님 군대 전역한 지 10년이 된 아들 네 교회 열심히 사역한다고 그때 봉사한다고 들었는데 또 아드님 만나셨군요. 예. 아들들이 자녀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만큼 행복한 게 있을까요? 요즘 세상엔 없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은 믿음의 자녀라고 했던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했던 분들의 아들이 교회를 안 가고 딸들이 교회를 안 가요. 목사님들의 자제분들도 진짜 많이요. 아이고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예. 훈련도 잘 받은 저희 자녀들도 보면 신앙생활을 교회 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진짜 주님 앞에 착 붙잡힌 바 되는 게 쉽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정말 이 한국교회 젊은이들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엘로힘님 창밖으로 보인 하늘과 가로수의 알록달록 사이사이 꽃들도 많이 보인다고. 예, 그렇죠. 예, 정말 꽃들도 방금 찬양도 들었는데 아름다운 세상에 그 이름 예수 장윤영 내 노래는 예배 쉬르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신영수가 부릅니다.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이런 삶 살아야 될 텐데 말입니다.

이 곡 어때? 가요 가수 고목나무의 주인공 예수 전하세라는 곡을 부른 장욱조 목사님의 예수 전하세 곡을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장욱조 목사님은 가요계 작곡자로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생각보다 가요의 유명한 곡들을 참 많이 써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뭐 내 청춘의 빈 노트에 이것도 장욱정 목사님 곡이라고 여기 대학가요 제곡 그랬던 것 같은데 그리고 기다리게 해놓고 제가 뭐 기타 칠 때 중학교 때 불렀던 그런 노래들 일본에 굉장히 많은 곡들도 저작권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근데 장욱정 목사님이 예수님 만나시고 나서 고목나무에서 생명나무라는 노래도 작곡하시고 예수 전하세라는 곡을 쓰셨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았죠. 그래요. 예수 만나고 예수를 전하겠다는 마음이 있는 건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건 우리 모두에게도 좋겠죠. 장욱정 목사님 이제 70대 중반이 훌쩍 넘어서 80이신데 80이실 거예요. 정말 더 오래오래 건강하게 찬양하시도록 여러분 이 찬양 들으며 기도도 해드리고 또 같이 찬양합시다. 자 오늘 이 곡 어때? 장욱조 목사님 목소리입니다. 예수 전하세. 아멘.

네, 주일 오늘 이곡 어때? 장욱조 예수전하대 보이시스의 아버지. 아이, 구수하고 은혜스러워요. 그 다음에 하니, 장하니의 행복까지 듣고 왔습니다. 벌써 이렇게 시간이 다 됐네요. 네. 오케이, 민민아님. 달려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오늘이 소중한 선물입니다. 들풀림. 아멘. 네. 주일날, 특별히 더 가슴 간절하게, 절절하게 느껴지길 바라고, 주일날만 신앙인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진짜 더 멋진 신앙인으로 사는 곳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잘 살아내시길 기도합니다. 자, 잔치 공동체 우리에겐 복이 있다가 오늘 끝곡이네요. 저는 내일 다시 만납니다. 사랑합니다.

0: 샬롬,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를 진행하는 최인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CBS가 얼마나 아름답게 힘겹게 걸어왔는지 아시죠? 그동안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방송을 통해 많은 은혜를 전해왔고 또 이단 사이비들과 싸워오고 지금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방송하다가 보니 장비도 노후되고요. 스튜디오도 하나뿐이 없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행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CBS 손잡아 주셔도 후회 안 할 겁니다. 02-2650-7004 02-2650-7004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CBS 직원들이요, 늘 모여서 기도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함께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2: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시편 128편 1절부터 3절 말씀이었습니다.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Oh, and when I've come to die, yes, someday.

내 안에 영성을 깨우는 은혜로운 찬양의 시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프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SBS 레이디스 싱어즈 합창단에서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레이디스 싱어즈는 CBS 주요 행사에 참여하고 정기 공연, 찬양 봉사를 하는 단체로 모집 분야는 소프라노와 알토 파트입니다. 연습 시간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30분에서 5시 30분입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신청과 문의는 02-2650-7931 02-2650-7931로 전화주세요.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진정한 행복은 먼 훗날 달성해야 할 목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존재하는 것입니다. 행복은 미래의 목표가 아니라 오히려 현재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행복하기로 선택한다면 당신은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복을 목표로 삼으면서 지금 이 순간 행복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는다는 겁니다. 프랑스와 르로르의 꾸베시의 행복여행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를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신청곡으로 꾸며가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주일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듣고 싶으신 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샬롬,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를 진행하는 최인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CBS가 얼마나 아름답게 힘겹게 걸어왔는지 아시죠? 그동안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방송을 통해 많은 은혜를 전해왔고 또 이단 사이비들과 싸워오고 지금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방송하다가 보니 장비도 노후되고요. 스튜디오도 하나뿐이 없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행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CBS 손잡아 주셔도 후회 안 할 겁니다. 02-2650-7004 02-2650-7004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CBS 직원들이요, 늘 모여서 기도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함께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마가복음 9장 35절과 37절 말씀이었습니다.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6월의 첫 번째 주일, 오늘은 한국교회가 지키는 환경주일이기도 합니다. 환경이라는 말을 들으면 먼저 기후변화나 오염 문제를 떠올리게 되는데요. 성경은 환경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하늘과 땅, 바다와 숲, 들꽃과 새들, 그리고 우리 자신까지. 이 모든 것은 우연히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지음받은 선물입니다.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신 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때로 너무 바쁘게 살아가느라 그 아름다움을 잊고 지낼 때가 있습니다. 바람이 나뭇잎을 흔드는 소리, 비가 대지를 적시는 소리, 계절마다 새롭게 피어나는 꽃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창조 세계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이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오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함께 하시죠. 오늘 첫 곡은 How Great Thou Art,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미국의 팝가수 휘트니 휴스턴의 찬양이고요. 하나님의 세계, 홍이삭의 목소리로 함께합니다.

0: 방금 들으신 곡은 존 루터의 눈을 들어 세상을 보라, 설 무테트 청소년 합창단의 찬양이었고요. 앞서 들으신 곡은 How Great Thou Art, 휘트니 휴스턴의 찬양에 이어 하나님의 세계, 홍이삭이었습니다.
1: 여러분은 지금 전진의 주님을 찬송하면서를 듣고 계십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는 은혜로운 찬송, 찬양대가 즐겨 부르는 합창, 전 세계 크리스천들이 함께 부르는 성가와 CCM, 찬양 연주곡 등 세상의 모든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과 듣고 싶은 신청곡은 문자 샵 7997, 우물정 7997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분은 CBS 레인보우 어플 채팅방이나 CBS 만나앱에서 사연 남겨주세요.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닭갈비 본고장의 맛, 국산 닭다리살과 차별화된 양념 소스로 만든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과 간장 닭갈비 세트, 원조의 품격 팡파미유에서 드리는 강릉 육종마늘빵, 국산 곡물만 사용하는 대한민국 대표 선식 기름 전문점 오곡형제에서 미숫가루, 커피의 도시 강릉에서 드리는 강릉 커피빵과 커피잼, 그리고 커피 쿠폰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송하면서 복된 시간 보내세요.
0: 이번에는 세계 신앙인들이 고백하는 찬양 준비했습니다. 먼저 찰스 웨슬리가 찬송시를 쓴 영국 찬송 Christ, whose glory fills the skies. 그리스도의 영광이 하늘을 채우시네. 세인트 마이클 싱어즈의 찬양으로 듣고요. 이어서 북유럽 찬송 다일리갈 요원, 만유의 주제, 노르웨이 싱어송라이터 순잔 순페르의 찬양으로 전해드립니다. All creatures of our garden king, 온 천하 만물 우러러, 브리겜 웰치와 마이클 하디의 연주로 함께 듣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하늘을 채우시네. Christ whose glory fills the skies. 세인트 마이클 싱어즈의 찬양이었고요. 이어서 만유의 주제, 달리 갈 요원, 순잔 순표류의 목소리였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온 천하 만물 우러러, All Creatures of Our Garden King, 브리검 웰치와 마이클 하디의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초의 찬송가인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며 찬양을 함께 나누는 오늘의 시편. 오늘은 세상은 인간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임을 고백하는 시편 24편 1절에서 6절을 성우 손정아 권사의 낭독으로 전해드리고요. 시편의 은혜를 나누는 찬양도 이어서 듣겠습니다.

시편 24편. 땅과 그 안에 가득 찬 것이 모두 다 주님의 것. 온 누리와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것도 주님의 것이다. 분명히 주님께서 그 기초를 바다를 정복하여 세우셨고 강을 정복하여 단단히 세우셨구나. 누가 주님의 산에 오를 수 있으며 누가 그 거룩한 곳에 들어설 수 있느냐. 깨끗한 손과 해맑은 마음을 가진 사람, 헛된 우상에게 마음이 팔리지 않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그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주님을 찾는 사람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는 사람이다. 셀라.

시편 24편 낭독 후 전해드린 곡은 곽상수곡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사랑의 교회 할렐루야 찬양대 예배 찬양이었고요. 영원한 문드라 심형진 안다영의 찬양에 이어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여러분의 신청곡 들려드려요. 7712번님이 보내주신 곡 오베세의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준비했고요. 유은성의 결국 들려드려요.

아름다운 고백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바로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가 생명의 숲이 되게 하소서라는 문장입니다. 나 혼자의 작은 실천과 기도는 어쩌면 바람에 흔들리는 가냘픈 나무 한 그루처럼 연약해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둘 마음을 모으고 서로에게 곁을 내어주기 시작할 때 우리는 서로에게 숨이 되고 돌봄이 되는 거대한 생명의 숲을 이루게 될 겁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한 주간 우리 모두 세상의 거친 폭력을 멈추고 만물을 화해시키시는 주님의 사랑을 삶으로 살아내는 아름다운 나무가 되길 소망하면서 인사드려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전진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0: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1: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2: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CBS 스페셜입니다. CBS 스페셜은 CBS TV가 제작한 올포원, 성서학당, 새롭게 하소서, 잘 믿고 잘 사는 법 등 신앙 프로그램을 오디오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성경을 쉽게 이해하도록 풀어주는 눈높이 강의와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신앙인들의 간증, 말씀에서 지혜를 얻는 큐티, 우리의 삶과 밀접한 수많은 신앙적 질문 등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자양분인 말씀을 다양한 시선을 통해 새롭게 알아가는 프로그램을 만나봅니다. 오늘은 말씀으로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을 보내드립니다.

0: 속에 사람 이름만큼 많이 자주 나오는 것이 지명 장소죠. 성지순례도 쉽지 않은 마당에 올포원에서 새롭게 시리즈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 장소 시리즈인데요. 오늘 첫 시간이고요. 오른 안에 타작마당이에요.
1: 어디 오로라요?
2: 오로라,
3: 오로라.
4: 타작?
3: 오르나?
4: 저희 뭐 추수하나요?
5: 오르간, 오르간.
0: 네. 그런데 저도 이렇게 오른 안에 타작마당 그런 데가 있었나 이렇게 낯선데 타작마당이라고 들어보셨어요?
5: 보아스가 룻을 처음 맞이한 곳이 잠자던 타작마당 아니었나요? 그때 이삭 줄게 내버려둬라 그랬었잖아요.
6: 예리하신데요.
1: 예리.
6: 저도 복습을 하자면 그 바벨론 포로 시기가 끝나지 않을 것 같았는데 이런 말씀을 주셨잖아요. 곧 바벨론이 추수 때 타작마당처럼 짓밟히리라.
5: 맞아, 맞아.
1: 전 딱 들으니까 저는 요한계시록에 이 추수의 때도 생각이 좀 나는데요.
4: 저는 근데 아침마당이면 모를까 이 타작마당이
5: 아침마당. 그렇지.
4: 근데 오르난 목사님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왜 특별한 장소인가요?
7: 그 저기 혹시 어렸을 때요 되게 잘못해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좀 뭐 혼난다. 또는 선생님한테 옛날에 손바닥 같은 거 저 이제 초등학교 그때는 국민학교라 그랬는데 그때 뭐 잘못하면 매 맞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되게 잘못했다. 근데 생각보다 조금 맞았다. 그러면 오히려 찜찜합니다. 맞을 때는 아주 큼씬 맞아야 속도 시원하고.
8: 목사님 안 맞았을 것 같아요.
7: 아닙니다. 그래서 이 타작마당 그러면 이게 우리가 잘못해서 맞을 때는 흠씬 맞아야 좋다. 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야 이게 참 중요한 뜻을 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9: 예. 오르난 사실 그 집에 이게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소위 말하면 심판 이 저주가 멈추는 바로 그 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거긴 두려움과 긍휼이 함께 복합적으로 오는 아주 무시무시한 어떤 의미의 장소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곳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10: 그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참 전환의 역사가 있거든요. 신앙은 절망이 아니라 소망 그리고 소망 가운데 두려움을 살아가는 게 신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 절망 속에서 하나님이 다시 소망으로 초청하시는 초청장을 받을 때 포기하지 않고 또 한 걸음 나아가는 것. 그래서 오르난이라고 하는 곳이 굉장히 중요한 그 역사적 현장이었고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장소적 의미를 갖게 됩니다.
0: 지난 시간 요압 장군 편에 이어서 다시 한번 다윗 왕과 요압 장군과도 재회하게 되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자, 설교로 먼저 알아보도록

0: 하겠습니다. 강은도 목사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겠습니다.
1: 그 당시에 숫자를 계산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몇 명이냐가 아니라 본인의 재산으로 계수하는 습관이 그대로 남아있었다는 뜻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거심을 고백했던 다윗이 이제 갑자기 내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내 소유, 내 재산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관대하십니다. 반면 신앙을 갖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굉장히 까탈스러워지십니다. 우리의 삶의 부르심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냥 넘어가실 수 있는 문제 같았는데 다윗을 혹독하게 이 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던져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고 그 당시에 의학적 지식이 없던 사람들은 필시 이 죄악은 왕으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이 준 재앙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죄악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신 분이 참 놀랍게도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왜 이게 문제가 되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살아가면서요, 우리 인생에 때론 이런 사람을 만나고 이런 메시지를 듣고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된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제일 큰 문제는 어떤 걸까요? 머리가 똑똑하냐 안 똑똑하냐가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요, 지혜로운 사람은 수학 잘 푸는 사람 아닙니다. 영어 잘하는 사람 아닙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일날 와서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 보면 끌려온 백성들이 있거든. 남편들 중에 표정들이 어떠냐니까 사우나 표정이야. 이렇게 일단 눈을 감으세요. 눈을 감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은 계속 기도하시는 거예요. 끝나라 끝나라 빨리 끝나라. 그러다가 어느 날 왠지 눈이 뜨여지고 귀에 그 말씀이 들려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은혜를 주셔가지고요, 다윗이 어느 날 요압의 입을 통해서 들려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듣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놀라운 회복의 프로젝트는 시작되게 되죠. 여부스 땅이었던 이 땅, 이 땅의 원래 종족이었던 이 오르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에게 이 땅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오르난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강하다입니다. 사람들 이름 다 세게 만들잖아요, 그죠? 나는 강한 사람이야, 나는 강자야, 나는 힘의 사람이야, 난 능력자이지 라고 하는 그곳이었죠. 어쩌면 다윗도 그런 강한 사람이 되고 싶었을 것이고 그래서 사람들의 숫자를 계산하기도 했고 자기의 능력을 자꾸 부스팅하고 싶은 마음이 왜 들지 않았겠습니까? 스펙을 알리고 싶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지 알리고 싶었던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또 한 번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깨닫게 해주신 거죠. 우린 자꾸 까먹고 살아갑니다.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까먹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한 번 직면하게 하시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예배로 다시 불러주시는 장면을 보면서요, 제가 어떤 마음, 오늘 제가 설교하는 본문은 역대상 21장 18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인데 마치 레위기적인 입장이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레위기 1장 1절에 보면 바이크라엘 모시에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부르셨다. 그런데 그 당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도 진짜 뭘 목회 다 포기하고 도망가고 싶은 심정이었거든요. 모세도 무너지고 이스라엘도 무너졌을 때 그러나 여호와께서 다시 모세를 부르시니라 라고 시작된 이 레위기를 통해서 일곱 가지에서 범죄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위대한 초대장이 시작되었던 것이 바로 레위기였죠.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회복을 향한 손짓으로 나오도록 했고요. 나중에 여러분, 역대에 보면 굉장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역대하 4장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잖아요. 바로 그 자리가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됩니다. 하나님은 회복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다시 빚어가시죠. 그 회복의 밑바닥에 보면 인간의 연약함, 거짓된 완악이라고 하는 것이 늘 또아리 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첫 번째 시간을 통해 가지고요, 장소라고 하는 곳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던 그 삶에서 변화가 일어났던 곳, 내 죄를 깨닫는 곳,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가 시작되는 놀라운 역사의 또 다른 타작마당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좀 일어났으면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또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곳은 이 모세오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독특한 추수법을 얘기하십니다. 어떻게 얘기하시느냐, 다 추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뿌리고 어떻게 수고해가지고 얻은 건데 한 알이라도 주워가지고, 옛날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가 한 톨이라도 밥 안 먹으면 혼났는데 그러지 않고 꼭 모서리 부분들이나 그 다음에 안식년을 지키게 함으로써 그 타작마당은 어떤 곳이냐,

0: 여러분들이 은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얼마든지 용서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참된 레위기적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아멘.
2: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을 건축하지요.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그 장소, 역대하 3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멘. 그러니까 성전 건축한 장소는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친 장소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아주 흠신 두드려 맞은 곳이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입니다. 그런데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대한 기록이 성경 두 곳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그리고 역대상 21장. 사무엘하에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라우나 오르난 그거는 같은 이름이에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경에 사무엘 상하가 먼저 있죠. 그리고 역대 상하는 뒤쪽에 있죠. 근데 사무엘서의 기록이 500년이 앞섭니다. 그러니까 주전 900년대의 기록이 됐어요. 그리고 역대상 21장 역대서의 기록은 주전 400년에 기록됐습니다. 그러니까 500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서 그 뒷부분부터 해가지고요. 열왕기서 이거는 이스라엘의 왕들의 기록인데 이게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을 중심으로 하면 이건 훨씬 이전이고 그리고 역대상하 이것도 뭐 왕조의 기록인데 이거는 바벨론 혹독한 포로 생활 흠신 두드려 맞고 그리고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고 난 다음에 기록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두 개 기록을 비교해 보면 재미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차이는 이것입니다. 사무엘 하에서는 오르난의 타작마당 거기에서 7만 명이 죽은 뒤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다. 근데 그 사건으로 그냥 끝납니다. 그리고 사무엘 하 24장이 사무엘 하 마지막 장이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열왕기 상으로 넘어가요. 그러면 요 제일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 사건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넘어가면 무슨 사건이 나오느냐? 다윗이 나이가 많이 들었다.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다. 그러니까 다윗이 나이가 많이 든 장면, 그리고 다윗의 마지막 장면이 기록이 돼요. 그러니까 사건의 흐름으로 보면 사무엘하 24장에 나오는 오르난의 타작마당 그 사건은 그냥 그 사건으로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이야기가 이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역대상이 독특합니다. 자, 역대상 21장의 기록인데요. 그 역대상 21장의 기록은 그 사건이 끝나고 난 뒤에 바로 뒤에 이게 다이렉트로 이야기가 연결이 됩니다. 자, 한번 제가 역대상 21장 28절부터 30절 그러면 역대상 21장이 끝나거든요. 그 다음은 역대상 22장으로 넘어가요. 근데 옛날에 성경이 처음에 기록할 때, 기록될 때 장과 절이 구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역대상 21장하고 역대상 22장은 지금은 장이 나눠져 있어서 아, 21장 끝났구나, 22장 시작되는구나 그러지만 그냥 하나의 연결된 이야기입니다. 그럼 한번 들어보세요. 자, 21장 마지막 부분. 이때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에 기본 산당이 있었으나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더라. 자 이제 오르난의 타작마당 사건이 끝난 거예요. 재앙도 그치고 그 다음에 22장 1절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2절 이하에 보면 다윗이 성전 건축을 본격적으로 준비합니다.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예루살렘 초토화됐습니다. 성전 뭐 다 무너졌고요. 근데 바벨론에 있을 때는 고국으로

0: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뭐 큰 희망이 보이고 모든 게 잘 될 줄 알았어요. 돌아왔어요. 근데 현실은 참담했습니다. 남은 거는 폐허밖에 없지. 예루살렘 그 유다 지방 바로 위쪽에 사마리아 또 다른 지역 사람들이 예루살렘이 재건되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지요. 예루살렘이 재건되면 자기들은 쭈그러드니까. 그러니까 뭐 주변 사람들의 방해, 반대, 그 참담한 현실에서 먹고 살기도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성전은 다시 지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서 그때의 지도자들이 묵상을 한 거예요. 500년 전에 사무엘 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일까? 아 그렇구나.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다윗이 교만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흠씬 두드려 맞고 타작마당이 두드려 맞는 곳이잖아요. 아주 심하게 두드려 맞고 회개한 곳이다. 그리고 회개하고 나서 거기에 성전을 세웠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다가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지독하게 두드려 맞고 이제 다시 돌아왔는데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살아야 되는데 회개의 마음으로 성전 재건해야 된다. 그래야 산다. 말하자면 이런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역대상 21장에 있는 말씀은 500년 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묵상과 적용인 거지요. 저는 오늘날 이 말씀이 한국교회에 필요하다고 봐요. 그게 뭐냐면 교회가 교회답게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으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다시 서야 되는 거죠. 큰 건물 말고 재정 엄청나게 많은 거 말고 사람 많이 모이는 거 말고 사회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드러내는 거 말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초대교회와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인 66권 성경에 근거한 교회 공동체를 다시 세워야 된다. 이런 메시지가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오늘날 한국교회 주시는 메시지가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다시 성경적으로 세워가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아멘.
1: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목사님도 언급했지만 지난 후에 살폈던 다윗의 인구조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인구조사는 우리가 이미 살핀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행위였죠. 이거를 이제 요압의 보고를 들으면서 깨달아요, 다윗이. 그래서 아, 내가 일군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이게 역대상 21장에 나오는 얘기들인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 잘못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선지자 갓을 통해서 세 가지 재앙을 말씀하시고 그 중에 하나를 골라. 굉장히 좋죠. 고르는 건 좋잖아요. 셋 중에 하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세 가지 중에 하나는 다윗 개인과 관계된 것이고 두 개는 백성과 나라와 관계된 거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뭘 선택하냐 하면 자기가 이 적군에게 쫓기는 것을 안 하게 해달라고 그걸 선택해요. 그 이유가 기가 막혀요. 자, 다윗은요 정말 다윗스럽게 살아요.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대상 21장 13절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길 원하나이다. 말이 너무 근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손에 말고 하나님 손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얻어 터지겠습니다. 다윗의 선택은 철저하게 자신만 생각하는 선택입니다. 그의 백성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로 7만 명이 죽어요. 7만 명이. 그런데 사무엘하 말씀을 보면 24장 15절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그러면 여러분 예루살렘은 원래 안 포함되어 있었던 건가요? 아닙니다. 예루살렘도 포함됐겠죠, 당연히. 그러면 여기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를 재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이걸 정하신 때라고 번역되어진 히브리어는 에트 모에드인데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거를 쉽게 모에드를 지정된, 고정된 때를 지칭하는 겁니다. 그럼 이 고정된 때가 3일 후를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일반적으로는 집회 시간, 정해진 시간, 절기 시간, 이런 것을 얘기할 때도 모에드가 쓰여져요.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은

0: 어떤 해석을 하느냐 하면 아침부터 저녁 제사 드려지기 전까지로 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그냥 치시는 거예요. 지금 아직 아침부터 저녁까지만 쳤는데 이미 7만 명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천사가 말이죠. 칼을 들고 예루살렘을 치려고 다가온 바로 그것이 오른 안에 타작마당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지점에서 하나님이 멈춰요. 하나님이.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드디어 예루살렘을 치려고 하는데 상황을 보니까 다윗이 회개할 기미가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3일 동안 만약에 이 개념적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를 7만 명이라고 친 다음에 3일 동안 하면 다 쓸어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드디어 하나님이 스스로 멈추십니다. 사무엘상 24장 16절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하나님이 멈추셨어요. 하나님이 뉘우쳤어요. 아니 가만 씨도 마르게 생겼거든 지금 상황 자체가. 다윗은 도대체 어디 가서 뭐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징계하던 자가 스스로 고통스러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막 느껴져요. 마치 잘못한 아들의 종아리를 때리던 어머니가 스스로 멈추고 통곡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 모습을 다윗이 봤어요. 하나님의 그 역사를. 그 순간 그제서야 비로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여러분 너무 늦은 고백이야. 왜냐하면 7만 명이 죽었잖아요. 자복하고 회개하지 않은 구체적인 행동을 하지 않은 것의 결과였습니다. 좀 빨리 좀 일찍 좀 회개하면 좋잖아요. 왜 이렇게 회개를 못해요? 근데 우리가 다윗을 비난할 수 없는 이유는 뭐냐?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늦게라도 한 다윗이 선지자 가시 천사가 서 있던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것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쌓는 사건이 우리가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쌓는데 이걸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돈 주고 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오르난이 그냥 쓰십시오. 아니 굳이 돈을 내요. 굳이 돈을 낸 걸 가지고 어떤 분들은 막 칭찬을 하는데 뭔 칭찬을 해요? 이건 칭찬의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7만 명이 죽었다니까. 하나님께서 이 멈추신 사건에 하나님의 놀라운 마음을 우리가 좀 느껴야 됩니다. 그러니까 좀 빨리 회개합시다. 우리 빨리 회개하고 빨리 제정신 차리고 빨리 주님을 쫓아서 제대로 살아야죠. 다윗같이 살지 맙시다. 하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리석고 무지한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또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만 괜찮으면 그냥 다른 사람, 내 백성들은 어찌 되든지 간에 하나님 제발 이 땅의 지도자들도 하나님 앞 바르게서 나를 내리고 나를 희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진정한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네.
2: 두 곳에 이 장소가 언급이 되는데요. 사무엘하 24장에서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그리고 역대상 21장에서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표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용서의 은총이 내린 곳이자 또 회개하는 마음과 자비가 만난 곳이다. 참 당장 달려가고 싶은 그런 곳이네요.
3: 사실 이곳에서 여러 일들이 있었다고 하던데요. 재앙이 멈추고 성전이 세워지고 이게 어떤 의미일까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장소, 특정한 장소에 어떤 남다른 의미를 두는 게 성경에서 또 많이 있는 이야기인지 그런 것이 또 있는지 좀 궁금해요. 목사님.
4: 뭐 장소와 연관된 거 성경에 많이 있죠. 네. 예를 들어서 야곱이 자기 형 에서의 칼을 피해서 에서의 위험을 피해서 도망갈 때 들판에서 잠을 자잖아요. 근데 거기가 루스였는데 근데 야곱이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그러면서 야 여기가 하늘의 문이구나.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래서 그 장소 이름을 베델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 그런 뜻인데 이 사람이란 존재는 자기 삶에 어떤 의미가 있고 가치

0: 가 있는 체험을 하면 그 장소에 특별한 뜻을 부여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군 생활을 창원에서 했거든요. 근데 저는 군대를 학변자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도 뭐 한참 옛날 얘기지만 그때 군 생활 생각을 하면 아, 내가 군 생활 중에 하나님께 참 큰 은혜를 받았다. 지금까지도 저는 깊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창원이란 곳, 군생활하는 그곳은 제 인생 여정에서 굉장히 특별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그런 장소지요. 그러니까 장소와 연관해서 사람은 신체를 지닌 존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어떤 장소하고 연관해서 기억하고 또 되새기고 그런다고 보는 거죠.
1: 이 장소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의미를 갖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 성경에 굉장히 똑같은 장소인데 반복해서 나오는 곳이 있어요. 우물가라고 하는 곳이거든요. 근데 이 우물가 스토리가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복음까지 계속 나와요. 근데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어요. 우물가에 가면 특별히 이 우물가라고 하는 곳은 여성의 공간이거든요. 유대사회에서 남성이 여성의 공간을 절대 넘어서지 않아요. 그런데 이 우물가에만 가면 남성이 여성의 공간에 딱 들어가면 얻어지는 공통된 일이 있습니다. 결혼입니다. 참 놀랍게도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위한 며느리감을 만날 때도 그랬고 야곱이 라헬을 처음 만났던 장소도 그랬고 모세가 아내를 만났던 곳도 맞아요. 우물가였고 우물가 스토리가 계속 반복되다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우물가에 잔여인을 만나시죠. 이 위대한 사건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혼인관계로 나타내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신부는 누구인가 그걸 드러내고 있는 장면의 반복적인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요 이 장소 스토리가 오늘 처음 하는데 되게 재미나고 성경 전체를 보는 또 시각을 열어주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2: 이 장소는 사실 뭐 이렇게 사실 평범한 곳이에요 모두가. 근데 이제 거기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가 그 장소를 결정하는 거죠. 목사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장소가 일어난 사건이 더 중요한 거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러면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 사건은 그 왜 거기에 성전이 세워졌을까? 왜 하나님께서 거기 성전 세우시는 것을 허용하신 것일까? 저는 그곳이 아픈 장소라서 무슨 얘기냐면 범죄할지라도 하나님은 범죄로 인한 죽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파하세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죽은 그것을 상징하는 장소지만 그거를 하나님이 희생제사로 받았다는 뜻이 그 말 자체가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여 하나님 앞에 섰을지라도 그 잘못으로 인한 고통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대가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흠신, 우리 목사님 표현으로 얘기하면 흠신 맞았잖아요. 그 맞은 것 자체를 하나님은 그래 됐다 해요. 맞았지. 오케이 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부 퉁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거죠. 이건 너무 멋있죠. 난 퉁 너무 멋있어. 그 말 자체가. 저는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신다. 우리가 가난하든 아프든 내가 잘못으로 인해서 범죄해서 뭐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그 어려움 당한 것 자체를 아파하시고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보여준 대표적 사건이 오르난의 타작마당 사건입니다.
3: 용서와 회개 또 예언 최후 심판 등 무척 특별한 의미가 있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이군요. 근데 왜 하필 타작마당일까라는 궁금증은 또 그러게요. 남거든요. 이름이 참 의미심장하잖아요.
4: 이럴 때 필요한 건 뭐다?
5: 타작마당과 오르난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드리는 질문 타임!
4: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무엇보다 다윗은 어째서 많은 장소 중에서도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다 제단을 쌓을 생각을 했는지 사무엘 하에선 50세겔, 그 다음에 역대상에선 금 600세겔이라는 이 상당한 금액을 오르나는 과연 이게 부자여서 거저 주겠다고 한 건지 그리고 또 거저 받지 않은 다윗도 너무나 궁금합니다. 강은도 목사님.
1: 일단 이제 금액 차이가 나는 건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의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이 말라기가 아닙니다. 원래 히브리 성경에 보면 역대기가 맨 마지막에 등장하죠. 그래서 이제 열왕기상화, 역대상화가 굉장히 같은 시대를 기록하고 있는데 관점이 달라요. 열왕기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 이스라엘이 지금 멸망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비관적으로 봐요. 왜 우리가 이렇게 무너지게 됐는가? 포로로 잡혀와서 사람들이 묻죠. 여호와께서 뭐 하셨냐? 하나님 살아계시다며? 그때 왜 우리가 멸망했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런 죄악을 범했기 때문이라고 기록했던 성경이 열왕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조금 비판적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포로기가 끝나고 돌아와서 이스라엘 예루살렘 재건 상황에서는 하나님 나라 새마을 운동이 시작되니까 제일 중요한 포커스가 뭐냐면 성전 건축의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보면 열왕기상화가 솔로몬에서 좀 비관적으로 기록을 했다면 역대기에서는 솔로몬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면들을 많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50세겔하고 600세겔은 시대가 600년, 500년에서 600년 차이가 나니까 당연히 여러분 옛날에 다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야, 100원이면 빵이랑 우유랑 20원 남았어. 이런 얘기하면 우리 딸이 저 무슨 신호세 같은 소리를 하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당연히 이제 금액 차이가 나는 거고요. 제일 중요한 건 얼마냐라고 하는 관점이 아니라 왜 값을 지불했냐라고 하는 관점이에요. 성경에서 굳이 안 해도 되는 설명을 가끔씩 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이 아내 사례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매장지를 찾다가 중요하겠다고 그냥 주겠다고 하는 말에 값을 지불합니다. 마므레 수리나무 앞에 있는 그 땅을 값을 지불했다라고 하는 게 구속사적 의미를 굉장히 안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는 값을 지불하는 것 그리고 이 제단에 이 죄악을 마무리할 때 이 죄악을 마무리할 때 다른 것이 아니라 희생제사가 드려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용서가 시작되는 것 그리스도의 십자가 갈보리의 십자가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곳 우리에게 그저 주어진 은혜 같지만 값으로 지불하고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고 있고 시각적으로 행위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사건이 오르난의 타작마당 이 사건이고 값을 지불하는 사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 그런데요 조금 아이러니한 게 화정환 목사님 이 타작마당 이곳에 성전을 세우잖아요. 근데 이 성전을 세우고자 마음먹은 사람도 다윗이고 초석을 놓은 사람도 다윗인데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하잖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은 성전을 지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고 왜 솔로몬은 지을 수 있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2: 뭐 사실 뭐 다윗이 뭐 하는 거 기뻐하시겠어요?
5: 진짜
2: 우선 왜 그곳에 성전을 세웠을까부터 좀 얘기를 좀 더 할게요. 그거는 사실은 두려움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하듯이 원래 모세가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는 기브온 산당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성전을 지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곳은 두려움의 장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진짜 두려운 것을 느낄 수 있는 장소는 지금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두려움을 그러나 동시에 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긍휼을 느껴요. 거기서 두려움이 종식되는 하나님의 긍휼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사건 자체가 거기에 이 소위 말하면 묻혀져 있는 엄청난 곳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두려움과 동시에 긍휼함을 기억할 수밖에 없는 장소가 바로 그곳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곳을 허락하셨기도 하겠지만 다윗이 그곳에다 짓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기억나잖아요. 뭐가 기억나요? 내 죄가 기억나잖아요. 동시에 하나님이 기억나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예배할 때 우리가 가장 큰 문제가 내 죄를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막 예배하잖아요. 지멋대로. 그게 아니죠. 그 두 가지가 기억될 수 있다면 그건 최고의 예배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곳이 그렇게 선택받은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윗이 성전을 짓기 위한 준비를 진짜 열심히 했어요. 모든 것을 다 준비했는데 하나님이 짓는 것을 막으셨어요. 당연하죠. 어떻게 그렇게 피를 흘렸는데 그러하여금 성경에는 역대상 22장 8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우리는 이것만 생각해요. 아 크게 전쟁해서 피를 흘렸으니까 아니 이건 아니에요. 이것만이 아니에요. 그 다음 구절이 이렇게 이어져요.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 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 부분은 정확하게 바로 지금 7만 명이 죽은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분해서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전쟁의 피를 흘린 것만

0: 만 가지고 아니고 지금 여기 7만 명의 피가 흥건하게 고여 있고 지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얘기할 때 거기 피가 몇 날이 갔을까요? 그 죽음에. 그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억하고 계셨고 하나님께서 그 모습 가운데서 다윗이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 거예요. 근데 이게 옳은 겁니다. 만약에 다윗이 성전을 짓게 해보세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하나님은 다윗 편이야. 아니 어떻게 수없이 많은 사람이 다윗을 원망하지 않았겠습니까? 7만 명의 가족들이 지 살려고 말이지. 여러분 그런데 다윗의 아름다움은 여기 있어요. 내가 지울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전심을 다해 회개한 거예요. 회개. 정말로 끝까지 모든 준비 완전히 그냥 솔로몬은 숟가락만 얹어 놓으면 됐어요. 그 다윗의 마음이 또 느껴지죠.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1: 혹시 몰라 다윗도 계속 이렇게 세운 건 아니고요.
0: 혹시 몰라 다윗. 하나님은 혹시 몰라는 안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혹시 몰라? 있을 수 없죠. 하나님이 혹시 모르는 게 어디 있어요.
2: 저는 혹시 몰라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렇다면 바벨론 포로기 이후 성전을 재건함에 있어 아이고 오르난의 타작마당 사건은 백성들에게 어떤 인식을 줬을까요? 한국교회가 교훈으로 삼을 부분은 없을지 궁금합니다. 지영 목사님.
3: 어느 국가나 그 국가의 건국 신화 또는 그 국가를 창업하면서 대의 명분을 다 세웁니다. 그래서 어느 민족의 뭐 제일 처음에 시조에 대한 신화도 마찬가지고 또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왕들을 다 치워버리고 새로운 왕조를 한다. 그럼 그 역사적 명분 정당성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것처럼 그 다윗은 사울 왕조를 꺾고 다윗이 들어선 거잖아요. 지파도 달라요. 그런데 구약부터 신약까지 내려오는 흐름을 보면 다윗의 하나님이 메시아 약속을 그 다윗 그 흐름에 걸어 놓으셔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정치적으로 보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새롭게 왕조를 창건하면서 그 다윗의 씨가 남왕국 유다에는 나중에 분리되고 나서 끝까지 다 흘러요. 북왕국은 다 이제 이게 바뀌지만 근데 그러면서 말하자면 우리 다윗 이 피로 이어지는 이 가문 왕조 거기에 대한 정당성을 만드는데 성공한 거예요. 메시아가 여기 걸려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서 이스라엘 전통에서 왕하고 제사장은 엄격하게 구분이 됩니다. 사울은 왕이지만 제사장이 아니에요. 제사장 역할을 자기가 하려고 그랬다가 크게 아주 혼났죠. 그런데 구약성경에서 다윗은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 모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조는 무지무지하게 정치력이 뛰어나고 맞으면 정치 기술이 좋았던 거죠. 근데 이게 단순히 정치 기술이냐? 근데 이게 성경 구약부터 신약까지 꿰뚫고 흐르는 메시지예요. 그러면 다윗이 그렇게 정치 신화를 만들어서 성공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신 거예요. 근데 저는 한 목사님 설교를 아까 들으면서 아까 그 해석에 저는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아침부터 정한 때까지 그거는 저녁 제사까지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셨는데 저는 공감합니다. 그럼 3일 동안인데 하루 만에 7만 명이 죽은 거고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천사가 이제 일단 하루 끝난 건데 천사가 이제 예루살렘을 아예 쓸어버리려고 긴 칼을 들고 섰는데 하나님이 야야 그만해라. 그러니까 다윗이 벌을 다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다윗이 벌을 받고 회개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머니의 심정으로 우시는 걸 보고 우리 하목사님 설교에 의하면 그리고서 다윗이 거기서 깨달은 건데 그런데 성경의 위대한 사람은 전부 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 사람이 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대하다 이렇게 안 나옵니다. 성경에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다. 근데 제가 오늘 하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맞아 그 사람 이 인간 그럴 정도의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럼 왜 그렇게 다윗의 메시아 예언을 걸어놓으시고 다윗을 선택하셨어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딱 세 사람 줄이면은 아브라함 다윗 찍고 예수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다윗 가문은 메시아 약속에 거기 걸려요. 그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의지란 말이에요. 그럼 그 이유가 뭘까? 다윗이 잘해서가 아니라 이 인간 다윗인데 오로지 하나님

0: 은혜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오르난의 타작마당 또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여기서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교훈을 깊이 받고 해야 될 게 이 인간 가치 그야말로 별 볼 일 없고 온통 허물투성인 한국교회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려야 된다. 그래서 오르난의 타작마당 거기에서 다윗처럼 엎드려서 회개해야 그래야 살 길이 열린다.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1: 우리에게도 정신이 바짝 나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싶은데요. 뭐가 좀 잘 되고 그렇게 되면 내가 좀 뭐 좀 했지 이러면서 이렇게 어깨에 뽕 들어가는 경우가 가끔 있잖아요. 허영심에 들떠 있을 때가 있는데 내가 다 한 것 같은 그런 착각 그게 참 위험하구나라는 걸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2: 네, 말씀 들으면서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좀 드러내 세우는 그런 어떤 심판 장소 같다는 생각을 좀 했는데요. 목사님들께도 그런 오르난의 타작마당 그런 경험이 있으셨는지 궁금하고요. 또 우리를 알곡과 쭉정이로 이렇게 구별해내는, 가려내는 방법이 있을지 그것 또한 궁금합니다.
3: 매번 지날 때마다 자기 우상화라는 게 있잖아요. 10대 명의 우상을 만들지 마라. 또 우린 늘 우상 만들거든요. 기독교인들은 그냥 하나님의 축복으로 절대 만족 안 해요. 돈 좀 줬다고 만족 안 하고 그걸 신격화하고 신화화하고 신학화해요. 이게 하나님 뜻이다. 근데 하나님 안 쏟고이시거든요. 그렇죠. 그걸 정확하게 드러내시고 나타내실 때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축복이란 말로 문둥그릴 수 없는 거룩한 부담감, 불편함이 우리 속에 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잘 됐다고 해서 거기가 다 옳은 것이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냥 복 주실 때가 있거든요. 야곱 같은 경우에 베델의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근데 기도할 때 보면 되게 야비하게 기도하거든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살려주시면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시면 굉장히 적군부죠. 근데 20년을 거의 불신자처럼 살아요. 14년을 외삼촌 라반 쏟고 쏘기면서 서로 살다가 6년 동안 이렇게 계약을 맺잖아요. 흰 양이 나오면 삼촌 가지시고 얼룩진 게 있으면 제가 갖겠습니다. 그러고 상수리 나무 아래로 갔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상수리 나무 아래가 거의 대부분 다가 우상 숭배하는 장소였거든요. 그러면 뭐냐면 아니 그래도 믿음의 조상이었던 그분이 잠시 종교 바꾸셔가지고 우당한테 갔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의 무대 속에 뒤에 가만히 백스테이지에서 가만히 바라보고 계시면서 그렇게 원하던 복을 줘요. 그런데 모든 걸 다 가졌던 그날 밤 20년이 지난 다음에 낯빛이 변한 외삼촌 라반을 만나고 두려워 떨고 있던 야곱에게 그날 밤 하나님이 신방 가시잖아요. 집으로 돌아가자고. 우리가 여기서 잘 깨달아야 될 게 있다면 지금 내가 잘 된다고 해서 마냥 하나님이 지지해 주시는 게 아니랄 수 있는 것을 경고로 받아야 되고 지금 어렵다고 해서 자포자기 하지 말고 바로 거기가 내 제약을 본질적으로 깨닫고 처절하게 깨닫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전, 하나님의 다시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그래서 참 오늘 말씀 쭉 나누면서 내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또 한 번 드는 것 같아요.
0: 1996년 1월 그때에 저는 부천에 있는 서울신학대학교 바로 앞에 살았거든요. 그때 이제 독일에서 학위 끝나고 돌아와서 강사 생활을 하면서 마음속에 슬금슬금 불평불만이 이렇게 차오르고 있었을 때예요. 왜 교수 자리 빨리 안 되나 뭐 등등 여러 가지로 그러다가 거기에서 진짜로 살아오면서 제일 많이 울고 눈물만이 아니라 눈물 콧물 다 흘려가면서 지금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거 오르난의 타작마당 그 뜻이 깊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진짜로 완전히 엎드리고 그런 거라면 저한테는 이제 1996년 1월 서울신학대학교 옛날 대강당이 그런 곳이고 그래서 그때 하나님 주님께서 어디로 가라 그러시든지 어떤 일을 하라 그러시든지 목회하라 그러면 목회하고 신학교 가르치라 그러면 가르치고 선교사로 나가라 그러면 나가고 하여튼 뭐를 시키시든지 어디로 가라 그러시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진짜로 마음이 시원해지고

0: 그래서 저한테는 그게 오르난의 타자 마당이었습니다.
1: 날짜를 말씀하시니까 저도 저는 1999년 12월 26일입니다. 그때 이제 주일이었는데 제가 이제 피를 토하며 예배당 앞에서 쓰러졌던 바로 그날인데 그때 저는 저의 죄와 하나님의 긍휼을 동시에 경험했어요. 내 죄가 막 그냥 아주 그냥 다 지나가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시는 걸 느꼈습니다. 위를 전절제 수술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한 달 동안 병원에 입원하고 그러면서 이게 치료가 끝난 후에도 그러면 치료가 끝나면 새로운 완전히 새로워졌느냐?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변화되긴 하였는데 오랫동안 만들어진 제 자신을 완전히 바꾸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이제 제가 이제 알곡과 쭉정이의 그 경계선에서 이제 계속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지점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것을 깊이 좀 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나는 지금 알곡인 것 같기도 하지만 쭉정이인 것 같은 그런 존재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계속해서 두려움, 아까 얘기했던 두려움과 긍휼 두 가지를 동시에 경험했으니까 그것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추구했어요. 그러니까 제 추구하는 방법은 첫째는 두려움이었어요. 두려움. 그러니까 두려움이라는 것은 죄와 현재도 여전한 죄를 잊지 않는 것. 그게 저의 두려움의 방법이었고 또 하나는 긍휼입니다. 긍휼은 하나님이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것. 그러니까 나는 내 죄를 기억하고 두려움으로. 근데 하나님은 난 다 잊었다 얘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두 가지의 감정들이 깨달음이 저한테 계속 이루어졌어요. 지금도 계속 동시에 계속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나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치명적 실수는 자신의 죄, 자신의 그 빚진 것을 잊은 거예요. 하나, 이 주인의 긍휼도 동시에 잊어버린 거. 그러니까 저는 이 두 가지가 오늘 우리 시대에 뭐 모든 크리스천들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우리의 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용서받았지만 남아있는 거거든요. 우리의 그 죄의 대가를 지불은 주님이 다 하셨지만 그러니까 죄는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으시고 요걸 잘 이해하면서 걸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 우리도 주님께 제단에 쌓고 회개할 장소 그리고 나 스스로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를 가려볼 수 있는 장소로 나아가는 그 습관을 들여서 가라지로 가려지는 일이 없기를 소망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바둑은 한마디씩 정리할 텐데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나에게 우리에게 한마디로 네모다. 강 목사님 무엇을 넣으실까요?
3: 저에겐 초청이다. 하나님의 초청. 초청 받을 수 없는 인생이 회복이라고 하는 초청. 우리의 순종이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모든 걸 다 깔아놓으시고 말도 안 되는 우리 인생을 초청하신 자리. 초청이라고 생각합니다.
2: 네.
0: 제게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생존의 근거다.
1: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나에게 우리에게 한마디로 두려움과 긍휼의 장소다.
2: 네. 아멘. 그동안 올 포원 보시면서 하고 싶은 얘기도 있으시고 또 질문도 많이 생기셨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올 포원이 시청자 질문 코너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참여 방법을 좀 소개해 주시죠, 두 분.
4: 성경을 읽다가 방송을 보다가 궁금했던 질문들.
5: 신앙생활을 하다가 고민되는 사연들 올 포원으로 보내주세요.
4: 올포원 너튜브에서 QR코드로 접속하시거나 말머리 달고 댓글로 보내주시면
5: 채택되신 분께 올포원에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2: 네. 자, 이제 오늘 끝인사 나눠야 될 텐데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주는 교훈을 새기면서 외치고 마치도록 하죠.
4: 심판이 아닌 은혜의 장소로 나아가
5: 하나 되는 시간
6: 올포원.

0: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 본사며 관람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1: 사람들은 행복이 화창한 날씨처럼 운이 좋아야 만날 수 있는 뜻밖의 행운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행복은 노력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다. 투쟁하고 힘껏 노력하고 때로는 온 세상을 찾아 헤매야 행복을 얻을 수 있다. 미국의 소설가 엘리자베스 길버트의 말입니다.
2: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0: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1: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한때는 사람의 지능을 IQ로만 측정하려고 했죠. 그러다가 감성지수 EQ라는 개념이 등장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에 공감하며 함께 살아가는 능력을 말하는데요. 요즘에는 하나 더 늘었대요. 그건 바로 AQ, 역경지수입니다. 실패와 어려움을 만나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 좌절을 딛고 회복하는 능력을 말하는데요. 아무리 뛰어난 재능이 있어도 역경을 이겨내지 못하면 앞으로 나아가기 어렵기 때문에 AQ가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흥미로운 건요, 이 역경 지수는 실패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높아진다고요. 그러니 우리가 지나온 힘든 시간들이 헛된 시간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동안 잘 버텨온 나 자신을 격려하고 또 위로하며 믿어보자고요. 안녕하세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에요.
1: 하나, 둘, 셋.

0: IQ, EQ에 이어서 AQ까지 지금까지 잘해왔다, 잘 이겨왔다, 앞으로도 잘 해내리라 믿는다, 격려하는, 위로하는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향한 노래 첫 곡, 금을 만드는 시간, Way Home 앨범에서 들려드렸고요. 8시까지 함께해요. 0702번님이 신청하신 곡인데요. 여호수아 성을 찾네, Amen 앨범에서 들을까요?
1: 'Shout, for I have given you the city.'

Jericho.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 온 지 벌써 6일.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서 성 주위를 아무 말 없이 6일 동안 돌기만 했다. 7일이 되는 오늘 마지막으로 그들은 성을 일곱 바퀴를 돌고 모든 지파들은 성 주위에 둘러 섰는데 여리고 성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침묵이 흐르고 이제 여호와의 뜻에 따라 여호수아가 온 백성에게 명하니 모든 제사장들은 양강 나팔을 불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외쳐 가로되 여호와가 이 성을 우리에게 붙이셨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어서 내가 나된 것은 유효림이 불렀고요. 마하나임님의 신청곡입니다. 아가파 워십 앨범에서 베드로의 고백.

베드로의 고백 아가파우 워십 앨범에서 들었고요. 마하나임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그리고 제키리님과 함께 찬송가 246장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오늘은 나무엔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들었어요. CBS의 For You 최종원의 당신을 향한 노래 함께하고 계시고요. 다윗과 유나단 오늘 이 하루도 이 곡은 멋쟁이님의 신청곡이네요.

이경미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1부 끝곡 박우정이 부르는 나의 하나님 My Lord My God 이 곡은 후야마미님과 같이 듣겠습니다. 잠시 후 7시 한 주를 여는 기도로 다시 올게요.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0: 오늘의 맑은 이 아침, 이 순간에 그대의 행동을 다스리라. 순간의 일이 그대의 행동을 결정한다. 나쁜 습관을 버리고 좋은 습관을 가져야 한다. 오늘 그릇된 한 가지 습관을 고친다는 것은 새롭고 강한 성격으로 출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새로운 습관은 새로운 운명을 열어줄 것이다. 시인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말이었습니다.
1: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온 대지에 피어오르는 푸르름의 역사는 나무들만의 이야기가 아님을 깨닫습니다. 실망과 좌절로 앞을 보지 못한 제자들이 다락방에 도란도란 둘러앉았을 때, 괄괄하고 드센 바람 소리로 혀같이 갈라지는 불꽃으로 다가와 힘과 능력을 부여하셨던 성령의 역사가 있었음을 깨닫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주님, 이 시간도 너무 힘든 세상사에 시달리다 지치고 경쟁하는 사회의 일원으로 이리저리 휩쓸리다 주님의 전을 찾은 저희들을 안타까이 여기셔서 강한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초대교회가 그랬듯이 저희들도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들에게도 성령의 감동하심과 인도하심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능력 있는 증인이 되게 하시고 이 땅 위에 천국의 지경을 확장시켜 나아갈 수 있는 천국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6월이 되면 저희들은 이 민족의 아픔을 생각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전쟁의 아픔과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그때의 아픔을 잊지 못하여 깊은 시름에 잠겨있는 유족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조국을 위하여 목숨을 던진 순국자들과 그 가족들을 기억하시고 과거보다 나아진 조국의 모습을 보며 위로를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직도 이 나라는 온전한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쟁이 휴전 중에 있으며 남과 북이 갈라져 있는 상태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도 이 땅에 온전한 평화가 오기까지 이 민족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리심을 받고 구원의 복음이 편만해질 때까지 눈물 뿌려 기도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저희들 가운데 친히 강림하심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당신을 향한 노래 2부 한 줄을 여는 기도로 시작했고요. 노진향의 가난한 심령으로 드리는 대표 기도문 가운데서 함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곡 찬송가 193장 성령의 봄바람 불어오니 트리니티 싱어즈였고요.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김지훈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이어서 십자가 사랑 들을게요. 박진희가 부르고요. 이 곡은 동행님의 신청곡입니다.

소리엘이 부른 보혈을 지나 그 전에 박진희 십자가 사랑 들으셨고요. 희망은광님께서 주님의 시간에 신청하셨어요. 이 곡 준비해놓고 있겠습니다. 그 전에 지영이 부르는 곡입니다. 예배합니다.

희망음광님의 신청곡 주님의 시간에 오늘은 진혜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아타칸님께서 내가 매일 해야 하는 말 신청하셨어요. 이 곡 지선, 이윤화 그리고 아이빅 밴드가 함께하는 곡이고요. 애니 김미라님이 이윤화 사역자의 곡 신청하셨어요. 어떤 곡이든 괜찮다고 하셨는데 내가 매일 해야 하는 말 이어서 이 땅은까지 두 곡 들려드립니다.

0: 향해 마음 두며 살아요.
1: 이윤화 이 땅은 그리고 내가 매일 해야 하는 말 그 전에 들으셨어요. CBS For You 최종원의 당신을 향한 노래 듣고 계십니다. 2부고요. 찬송가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인더 가든 오늘은 셀라 앨범에서 듣죠.

찬송가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오베드 앨범에서 들었고요.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클래식 콰이어 앨범에서 함께했습니다. 유해피봄님 6월 호국의 달을 맞아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선교사님들의 사랑과 수고도 떠오릅니다. 특히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 잠들어 계신 선교사님들의 헌신을 생각하며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들의 기도와 희생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밑거름이 되었음을 기억합니다. 아멘. 홍대와 양화진, 네, 오늘 끝곡으로 들려드리고요. 이 땅에 한 영혼이라도 구하기 위해서 기도와 헌신으로 이 땅에 묻힌 선교사님들 그리고 이 나라 조국을 위해서 헌신한 분들을 기억하며 이 곡 함께합니다. 저는 내일 6시에 다시 올게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혜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5: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0: 열심히 일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사는 동안에는 가끔 길을 걷다가 꽃의 향기를 맡아보는 것도 잊지 마라. 할 일 없이 빈둥거리는 것, 아무 곳에 낙서를 하는 일, 어린 시절의 꿈을 되짚어보는 것, 유머 감각을 잃지 않는 것, 그리고 나비 넥타이를 메어보는 것 등과 마찬가지다. 모간추의 말입니다.
1: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몸으로 우리를 살리시니 감사드립니다. 당신께서 지으신 세상 속에 의인이 아닌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이 죄인 한 사람을 부르기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주님을 기억하게 하소서. 우리도 주님처럼 이웃을 살리고 이 땅을 치유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 할 첫 찬송, 정한물로 우리 죄를, 224장 찬송입니다. 이장희의 찬양으로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십자가로 가까이, 글로리 남성 사중창의 찬양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동물을 잡아 바치는 제사가 아니라 이웃에게 베풀기를 원하셨던 아버지 하나님. 예수께서는 그 뜻을 알고 계셨습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샌프란시스코 코리안 마스터 코랄의 찬양 함께합니다. 이어서 명지 홀리 보이스가 부른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군기, 바디메오 중창단의 찬양으로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이어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마드리갈 합창단의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376장 나그네와 같은 내가 박정하의 찬양 보내드리고요. 햇빛을 받는 곳마다 크루스웨이 선교단과 정영순, 임현모 함께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찬양 두 곡 함께 합니다. 유리정우님께서 신청하셨던 곡인데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김종찬의 찬양 보내드리고요. 토피널라떼님께서 신청하셨던 주리의 예수 내 안에 이어서 함께 합니다.

새 것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야.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1: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0: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문은희의 찬양으로 전해드렸습니다.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2: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3: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4: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3: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시고요. 로고스 남성 중창단의 평화의 기도 1부의 끝곡으로 함께합니다.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로 돌아올게요.

0: 샤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입니다. 2부의 첫 곡으로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손재석의 찬양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이전의 주님을 내가 몰라 김선우의 찬양입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김선우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주일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번에는 나의 마음의 근심 구름 박동현의 찬양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십자가 그늘 아래 415장을 수원시립 합창단의 곡으로 내 주님은 살아계셔 170장 찬송 신영옥의 찬양으로 전해드립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두 곡의 찬양 함께합니다. 먼저 어모케님께서 청해 주셨던 곡이죠. 주나목의 오직 하나님께 영광, 문영재 피처링으로 함께하고요. 이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메리제이의 찬양 보내드릴게요.

땅, 그 안에 있는 모든 존재를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다, 흡족해 하신 하나님 앞에 함께 섭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따라 두려움 속에서 움켜쥐고 있던 칼과 창을 내려놓게 하시고 지배하려는 마음을 멈추게 하시며 탐욕과 교만의 언어를 잠잠하게 하소서.

2026년 환경주일 공동 기도문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무덤 저편까지 손을 내미신 주님은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가 되셨습니다. 죽음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을 따르기 원합니다.

라이프로드 싱어즈의 찬양입니다. 생명의 길. 이어서 뷸라의 찬양으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보내드립니다.

0: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1: 먼동 튼다 일어나라 카펠라 합창단의 찬양으로 전해드립니다.

0: 내 죄를 회개하고 한국 오라토리오 합창단이었습니다. 먼저 전해드린 곡은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박순복의 찬양으로 함께했습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2: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3: 신축도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5: 경동하우징 42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6: 빌딩앤 리치.
5: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6: 빌딩앤 리치.
3: 신축도
6: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7: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8: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7: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9: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 세포 보건 내 몸 안에 NK 세포.

0: 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0: 싱크볼 교체는 아티잔. 프리미엄 사각 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1: 오늘도 소화 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2: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3: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4: 한국 소비자 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 소비자 포럼 한국경제신문 주관.
5: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마음과

기후위기를 겪고 있는 이 시대에 환경주의를 맞아 더욱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자연을 잘 지키도록 애써야겠다는 생각 해보게 됩니다. 참 아름다워라 오늘 끝곡으로 함께합니다. 찬송가 밴드의 찬양이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명이었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평안하시죠? CCM 캠프 박성욱입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창세기에 나왔던 유명한 구절이죠. 가장 아름다운 사랑 고백이 아닐까 하는데요. 우리 인간이 따로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 고백을 받았던 여인은 다시 생명을 낳고 또 소중한 누군가의 뼈와 살이 되고 있으니까요. 너와 나, 땅과 하늘, 함께 연결되어 있는 우리가 서로 존중하며 아껴줄 수 있기를 오늘 환경주일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박성욱의 CCM 캠프 주일 순서 시작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강성식의 목소리로 박성호의 CCM 캠프 2016년 6월 7일 주일 순서 시작했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어떻게들 잘 보내셨죠? 옆에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 네, 함께하는 공동체, 또 함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큰 은혜 나누고 받고 또 그 힘으로 우리 일주일 동안 살아가길 바랍니다. 예배 중에 나눈 찬양들, 또 목사님의 설교 말씀들, 또 성도 간의 교제 간에 있었던 믿음의 증거들 함께 나누면서 이번 한 주 또 힘차게 걸어가 보시죠. 박성호의 CCM 캠프 2시간 동안 좋은 찬양과 CCM 워십곡으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계신 곳에서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라디오 아 좋죠. 레인보우에 편리하죠. CCM 캠프 유튜브도 좀 쭉쭉쭉 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듣든지 저희는 환영입니다. 그리고 실시간 문자 샵1212로 출석 문자 그리고 참여 부탁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CBS 레인보우 앱 이용하시면 무료로 듣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게시판에서 소근소근 대화도 나누시고 비공개 버튼 누르면 진행자에게 비밀글 남길 수 있어요. 오늘 캠프 퀴즈 있는 날이죠. 참여하는 분에게는 커피 기프티콘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많은 참여를 기대하면서 오늘도 광고 듣고 여러분의 신청곡 사연 배달합니다.

0: 자, 따라해 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 원
0: 회계 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 원
0: 재고 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 원 생산 관리.
1: 사업 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 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감사해요. 네. 그러다 아는 노래 나오면 같이 따라 부르고. 그죠? 그건 참 너무 좋은 시간 같아요. 8468번님 문자로 사연 주셨는데요. 제가 신청하는 찬양은 예수나의 치료자이고요. 저희 기도 제목은 발목이 아픈데 말끔히 치유되고 완쾌하도록 회복해 주세요 하셨습니다. 아이고, 양쪽 발목이 다 아프신가요? 아니면 한쪽 발목이 아프신가요? 병원 치료는 받고 계신가요? 뭐 물리치료나 정형외과에서 치료받으시나요? 아니면 한의원 같은 곳에서 침치료 받으시나요? 아, 이게 정말 이렇게 몸에 관절이 아프면 너무 힘들거든요. 저도 지금 왼쪽 무릎 위쪽이 계속은 아닌데 조금 뭔가 이렇게 각도나 이런 게 착 하면 찌릿하면서 아플 때가 있어요. 침치료 받고 있기도 한데 침 맞으면 좀 나은 것 같고. 그래서 좀, 아, 이게 체중 때문인가? 이런 고민도 있는데 우리 사연 주신 발목이 아프신 8468번님 건강하게 빨리 나아서 복음을 전하는 건강한 발길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3959번님이 심영진님의 나의 하나님 신청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아유, 그럼요. 신청곡 저희가 보내시면 가능하면 웬만하면 바로바로 어떻게든지 들려드리려고 노력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러면 신청곡 두 곡 먼저 나갑니다. 예수나의 치료자 주나목 문영재의 목소리로 나가고요. 심영진의 나의 하나님 박우정의 목소리로 이어집니다.

주말에 만나는 인기 코너 캠프 퀴즈 시간입니다. 오늘도 쉽고 재밌는 퀴즈로 함께 하겠습니다. 문제를 다 듣고 샵 1212로 답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답을 보내준 세 분 뽑아 커피 기프티콘 보내드립니다. 자, 문제 나갑니다. 오늘은 6월의 첫 주일 환경 주일이죠. 우리 인간은 환경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인데요. 성경에 나오는 첫 사람의 이름 땡땡은 히브리어로 흙, 땅을 의미하는 아다마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흙으로 사람을 빚으신 하나님, 아다마로 땡땡을 지으셨지요. 이 첫 사람의 이름을 맞춰주세요. 와, 이거 너무 어렵나요? 첫 사람의 이름. 땡땡 두 글자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 지금 바로 샵 1212로 정답과 신청곡, 기도 제목, 사연 같이 보내주세요. 1 정답, 2 신청곡, 3 기도 제목, 사연으로 완성되는 캠프 퀴즈입니다. 힌트곡이요. 바로 나갑니다.

원 기장의 아름다운 화음, 내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함께 들었고요. 그 앞에 들으신 곡은 이성재의 땡땡과 하와 이야기였습니다. 아유, 캠프 퀴즈 정답 너무 많이 알려드렸는데요. 정답 참여 기다리면서 찬양 이어갑니다. 최한성의 노래로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그리고 제이어스의 시편 139편 이어듣습니다.

박성우의 CCM 캠프 주일 순서 1부 거의 마무리돼가네요. 네, 캠프 퀴즈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는데 아 진짜 늘 말씀드리는데 정답만 땡땡 보내지 마시라니까요. 1. 정답, 2. 신청곡, 3. 기도 제목 사연 부탁드려요. 샵 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레인보우 게시판에 막 쓰는 분도 계신데 못 본 걸로 해주세요. 네. 흙으로 지은 하나님이 지은 첫사람의 이름 땡땡은 무엇일까요예요. 자, 1부 마지막 곡 준비했는데요. 1부 끝곡 어노인팅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들으면서 2부로 갑니다. 함께 가시죠.

0: CBS
1: 샬롬,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를 진행하는 최인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CBS가 얼마나 아름답게 힘겹게 걸어왔는지 아시죠? 그동안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방송을 통해 많은 은혜를 전해왔고 또 이단 사이비들과 싸워오고 지금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방송하다가 보니 장비도 노후되고요. 스튜디오도 하나뿐이 없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행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CBS 손잡아 주셔도 후회 안 할 겁니다. 02-2650-7004, 02-2650-7004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CBS 직원들이요, 늘 모여서 기도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함께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0: 불행하다고 해서 남을 원망하느라 기운과 시간을 허비하지 마라. 많은 사람들이 실제 자신과 다른 무언가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어한다. 그런 사람이 되지 마라. 당신은 이미 중요한 사람이다. 당신은 당신이다. 그러니 언제나 당신 자신과 연애하듯 삶을 살아라. 작가 어니제이 젤렌스키의 말입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박성호의 CCM 캠프 주일 순서 2부 문을 열었습니다. 한 시간 더 좋은 찬양과 CCM 워십곡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 밤을 건너가고 새로운 한 주간 준비하겠습니다. 라디오, 레인보우 앱, CCM 캠프 유튜브 통해서 편안하게 들으시고요. 여러분의 사연은 이쪽으로 보내주세요. 실시간 문자 샵1212, 샵1212 열려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CBS 레인보우 앱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듣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게시판에서 소근소근 대화도 나누시고요. 비공개 버튼 누르면 진행자에게 비밀글 전달되고요. 오늘 캠프 퀴즈 있는 날이죠. 참여하는 분 중에 커피 기프티콘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많은 참여 기다리면서 주말 2부, 주일 2부는 주간 인기곡 들어보는 시간이죠. 여러분이 레인보우 선곡표에 눌러주신 하트를 모으고 모으고 모아서 그 중에서 가장 하트를 많이 받은 곡, 또 꼭 들려드려야 할 곡들 모아서 보내드립니다. 이번 주 조이포유 채널 내에서 가장 인기곡은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기프티드의 줄을 바라보며, 그리고 오벳의 아침, 그리고 예람 워십의 주네 아버지 세 곡을 골랐습니다. 여러분 레인보우 선곡표 하트로 골라주신 선곡들 함께 만나고 올까요?

주간 인기곡 조이풀 채널 선곡 중에서 세 곡 함께 들었어요. 예라모십의 준의 아버지, 오벳의 아침, 기프티드의 줄을 바라보며 함께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레인보우 선곡표에 하트를 눌러주시면 저희가 모아서 CBS 뮤직 차트 일주일에 한 번씩 발표하는데요. 가요, 팝, 그리고 CCM 세 개 분야로 합니다. CBS니까 네, CCM에 더 여러분의 하트가 많이 모이면 좋겠다는 저의 소망 알고 계시죠? 여러분 응원해 주십시오. 2180번님의 문자 사연 나눕니다.

제목은 우리 아이들 셋 신앙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있습니다. 어렸을 때 주일학교를 다 데리고 다녔는데 아이들이 크면서 신앙생활을 등한시하는 게 너무 속상해요. 회복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하셨습니다. 네, 요런 경우 굉장히 많으시죠. 네. 제가 어렸을 때도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도 청년부 다닐 때도 제일 걱정이 뭐냐 하면 아니 우리는 매일 모여서 뭐 면례회하고 막 주일학교 봉사하고 그러는데 장로님 아들 딸들은 막다막 예배도 안 나오고 막 그런다 막 이렇게 투덜투덜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좀 나이가 들어서 들어보니까 장로님이든 목사님이든 교회에 아무리 오래 다니신 분들이어도 자신의 자녀들의 신앙을 담보할 수는 없더라고요. 네. 또그 고통도 있고요. 네.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네. 말씀 기도 주신 것처럼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 기도하는 거 부모의 책임입니다. 책임, 책무입니다. 네. 하지만 강제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직 사랑의 본밖에 보일 수 없는 겁니다. 그냥 쏟아붓는 사랑. 너왜 주일날 교회 안 가고 놀러 가니? 야단치는 게 아니라 다음 주일날 교회 함께 가면 좋겠다 하는 그 사랑의 호소.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달리시키게 사랑한 것 같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자녀들을 정말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 진짜 어렵죠. 네. 진짜 어렵습니다. 네. 그러나 그 길을 우리가 함께 가기를 같이 응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캠프 가족분들에서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 같이 기도 같이 하시죠. 조찬미의 노래 나갑니다. 내일은 난 몰라요. 그리고 장광우, PK 장광우의 항상 기뻐하라. 같이 듣죠.

주말에 만나는 인기 코너 캠프 퀴즈 시간입니다. 오늘도 쉽고 재미있는 퀴즈로 함께 하겠습니다. 문제를 다 듣고 샵 1212로 답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답을 보내준 세 분 뽑아 커피 기프티콘 보내드립니다. 자, 문제 나갑니다. 오늘은 6월의 첫 주일 환경주일이죠. 우리 인간은 환경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인데요. 성경에 나오는 첫 사람의 이름 땡땡은 히브리어로 흙, 땅을 의미하는 아다마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흙으로 사람을 빚으신 하나님, 아다마로 땡땡을 지으셨지요. 이 첫 사람의 이름을 맞춰주세요. 와, 이거 너무 어렵나요? 첫 사람의 이름. 땡땡 두 글자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 지금 바로 샵 1212로 정답과 신청곡, 기도 제목, 사연 같이 보내주세요. 1 정답, 2 신청곡, 3 기도 제목, 사연으로 완성되는 캠프 퀴즈입니다. 여러분 정답 참여 기다리면서 찬양 듣습니다. 지선이에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디아코니아의 사랑해요 내주님 이어들었고요. 계속해서 찬양 이어집니다. 다윗의 노래 단어 워십이에요. 하늘 위에 주님 밖에. God, you're the strength of my heart. You're my song.

박성욱의 CCM 캠프 오늘 주일 순서 이제 잘 건너왔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 준비하고 있고요. 오늘 주일 캠프 퀴즈의 정답은 너무 잘 아시죠? 아담입니다. 아담. 성경에 나온 첫 사람의 이름 아담. 히브리어로 흙, 땅을 의미하는 아다마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흙으로 사람을 빚으신 하나님 아담하로 아담을 지으셨습니다. 네, 정답 참여하신 분들 저희가 잘 골라서 커피 기프티콘 월요일에 슝슝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곡 피아오십의 힘찬 찬양 준비했어요. 빛의 사자 드리면서 저는 물러갑니다. 지금까지 작가의 윤여민, 저는 진행의 박성욱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CBS CBS 레이디스 싱어즈 합창단에서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레이디스 싱어즈는 CBS 주요 행사에 참여하고 정기 공연, 찬양 봉사를 하는 단체로 모집 분야는 소프라노와 알토 파트입니다. 연습 시간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30분에서 5시 30분입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신청과 문의는 02-2650-7931

손이 차다는 말보다는 그 손을 끌어다 옆에 두는 편이 더 낫다. 네 말을 이해 못하겠어 라고 말하기보다는 다시 한번 말해줄래? 라고 말하는 게 더 낫다. 다리 아파하기보다는 부서진 의자에 못을 박는 게 더 낫다. 어둡다고 불평하기보다는 점차 익숙해지기를 기다려 작은 불빛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게 더 낫다. 많은 것을 보기보다는 많은 것을 다르게 보는 눈이 더 낫다. 김동영의 여행 에세이 너도 떠나보면 나를 알게 될 거야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축복송 김은영입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잠언 11장 25절 말씀으로 여러분의 오늘을 축복합니다.

0: 구제하기를 좋아하는 자가 풍족하여 질 것이다. 나눔의 미학을 아는 우리의 삶이기를 바랍니다. 줄라이 프로젝트 이석훈, 김수진, 예성, 송정미, 박승화가 함께한 나눔의 미학으로 주일에 함께하는 김은영의 축복송 문을 열었습니다.
1: 여러분은 지금 김은영의 축복송을 듣고 계십니다. 김은영의 축복송은 매일 오전 10시 CBS 레인보우 조이포유를 통해 만나실 수 있는 찬양 프로그램입니다. 국내외 찬송가와 복음성가, 새로 나온 CCM 워십 등 다양한 크리스천 뮤직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라디오로도 들으실 수 있는데요. 매일 밤 자정에는 CBS 표준 FM 라디오로 방송되며 각 지역의 청취자분들은 오후 2시 5분 각 지역 CBS 표준 FM 라디오 주파수로 찾아와 주시면 다시 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유료 문자 샵 7997, 우물정 7997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피부가 살아나는 시간 레스케미의 비건 화장품과 로션, 만성염증, 면역력에 좋은 하심정 횡성더덕에서 만든 발효흑 더덕진액, 원조의 품격 팡파미우 강릉 육족마늘빵, 본고장 특별 양념소스에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 간장 닭갈비 세트,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 대한성서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출간한 새한글 성경을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보내세요.
2: 희훈아, 희훈이 몇 살?
3: 3살.
2: 3살? 희훈이 형욱이 사랑해? 진이 더 사랑해? 운이 더 사랑해? 아빠도 사랑하니? 아빠 사랑해요, 해봐.
3: 사랑해요.
2: 그래, 아빠도 희훈이 사랑해.

나누면 나눌수록 오히려 배가 되는 기쁨, 우리들의 삶. 풍성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 역시 그런 풍성함이 가득하기를 바라봅니다. 강성식, 피아노 박채성이 함께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찬송가 조금 전 전해드렸고요. 그 전에 귀여운 아기 목소리로 시작한 곡 나누어 주어요. 다이카 요나단의 찬양 전해드렸습니다. 주일 함께하는 김은영의 축복송입니다. 2부에서는 묵상글 준비하고요. 1부와 2부에서 보내주신 사연 신청곡 다 나누지 못했던 사연들 이삭줍기로 한 곡 한 곡 전해드립니다. 프리티님께서 이인경 예수와 리틀 걸 신청곡으로 써주셨는데 와, 저 보통 마마 베이비를 많이 소개를 해드리는데 이 곡도 함께 해볼게요. 리틀 걸 준비하고 있고요. 또 우리 아이들의 목소리로 찬양 한 곡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노래하는 아이들 노아의 찬양으로 천국은 마치 준비하고 있고요. 이정숙님 계속해서 방송 들으시면서 성경 필사합니다 하셨어요. 자, 오늘도 말씀 묵상하면서 찬양의 귀를 기울이며 마음의 예배를 드리시는 모두와 함께 찬양도 마음의 예배를 준비를 했는데요. 유은성 찬양으로 함께 하시고요. 구자옥 목사님 음성으로 말씀 보좌까지 이어서 전해드릴게요.

이인경 예수와 리를 걸 그리고 천국은 마치 노래하는 아이들 노아 찬양에서 그리고 구자억 말씀보자 먼저 전해드렸고요. 유은성 마음의 예배 하트 오브 워십까지 함께 보셨습니다. 저기 님께서 만나러 오셨는데 어떡해요. 넘어져서.

고관절 골절이라고 하네요. 수술 받게 되었습니다. 기도도 부탁드릴게요. 수술 잘 마치셨나요? 아미의 터치 신청합니다 하셨는데 이제 앞으로 또 회복의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죠. 잘 이겨내시기를 바랄게요. 다들 이 낙상 정말 정말 조심하셔야 되잖아요. 저도 한동안 무척 고생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응원해 드립니다. 아미의 터치 전해드리고요. 경원선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위에 감사 하셨어요. 민호기 지선 고정민의 찬양 함께합니다.

김종찬 목사님 음성으로 내 삶을 주께 드리며 들어보셨어요. 신청곡으로 꼬꼬무 해봤습니다. 감사위의 감사, 민호기, 지선 고정민, 또 아미의 터치도 전해드렸어요. 1부 끝곡으로 I will learn to you, 알빈 슬라우터 찬양 준비했습니다.

0: CBS
1: 장희관의 지금 자연은
2: 갯벌류의 신사 검은머리 물대새의 소리입니다. 검은머리 물대새는 일부일처제이고 어떤 부분은 20년 넘게 같이 번식합니다. 오래 함께한 짝일수록 호흡이 맞아 새끼를 더 잘 키웁니다. 그렇지만 매년 약 8%의 부부는 이혼을 선택하는데요. 더 좋은 먹이터와 안전한 번식지를 가진 수컷이 나타나면 암컷은 기존의 짝을 떠나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떤 암컷은 배우자가 있는 암컷을 쫓아내고 그 배우자와 결혼하기도 합니다. 검은머리 물대새의 이혼은 더 좋은 영역, 더 높은 번식 성공 가능성을 계산한 결과인 것이죠. 자연의 짝짓기는 생각보다 훨씬 더 현실적입니다.
3: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0: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이었습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 포유가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바발론의 찬양 Can River Day 그리고 클레이 크로스, 비비 와이넌스, 밥 칼라일이 함께한 I Will Follow Christ 두 곡의 해외 CCM으로 축복송 2부 문을 열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삭줍기로 2부 꾸며드리고요. 묵상글도 함께 나눌게요. 푸른 동사님, 은영님 찬양을 콧노래로 병실에서 저도 모르게 흥얼거리며 따라 부르고 있어요.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하셨어요. 송축해 내 영혼이란 찬양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10,000 Reasons라는 원곡을 갖고 있고요. 우리 곡으로는 송축해 내 영혼 혹은 만 가지 이유 이렇게 해서 불려졌죠. 오늘은 강중현이 부른 송축해 내 영혼으로 찬양 함께 할게요. 평생 감사님께서 생명을 살리는 방송에 함께 동행합니다. 6월 후원 전화 하셨다고 감사합니다. CBS 레인보우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후원해 주시는 여러분 덕분에 24시간 찬양 방송 조이포유가 계속해서 여러분 곁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 후원해 주세요. 다시 한번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요즘 저녁 기도 시간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를 늘 부르신다고 하셨어요. 오늘은 포스 소향의 음성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 전해드리겠습니다. 두 곡의 찬양 전해드리고 묵상글 함께 나눌게요.

주일에 함께하는 묵상의 글 시간입니다. 오늘은 데이빗 마티스의 운동에 관한 작은 신학 중에서 7장 사랑을 위해 선한 일을 감당할 체력을 기르라 중에서 함께 나눕니다. 우리는 준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활기차게 움직일 준비를 말입니다. 너무 비둔하거나 나약하지 않은 손과 팔로 언제든 뻗고 들어 올리고 당기고 밀어낼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내 딛는 걸음마다 생명과 활력을 느끼며 사람들을 축복하는 현장으로 기쁘게 뛰어들 발과 다리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빈둥거리기보다 활동하고 모니터를 오랫동안 멍하니 쳐다보기보다 몸을 움직이고 적게 움직이려고 꾀를 부리기보다는 타인을 돕기 위해 몸을 써서 섬기기를 원합니다.

묵상의 글에 이어서 유지연 사랑은 동사,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찬양 전해드렸어요. 오늘 함께 나눈 데이빗 마티스 운동에 관한 작은 신학 중에서 7장 사랑을 위해 선한 일을 감당할 체력을 기르라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건강을 위해 걷기 하시면서 방송 들으시는 분들께 오늘 함께 나눈 이 묵상 글이 좀 더 어떤 원동력을 제기하는 멋진 내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조금이라도 덜 움직이기 위해 꾀를 부리기보다 사랑을 위해 섬기기 위해 좀 더 부지런히 움직이는 그런 우리들의 마음 또 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단 한 사람님도 좋은 글 보내주셨는데 늙지 않는 세 가지 방법, 욕심 없는 마음으로 살아가기, 그리고 만족하는 기분으로 살아가기, 순리대로 받아들이며 살아가기.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더욱더 풍요로워지기를 바라봅니다. 김미용님께서 맑고 시원한 날 직원들 식사 준비하며 행복한 마음으로 듣고 있어요. 희수일의 날개 듣고 싶어요 하셨는데 이곡과 함께 식사 기도로 새롭게 만들어진 찬양이죠. 식탁의 감사 찬양 준비하고 있습니다. 홀리원 임성규가 부른 식탁의 기도 날마다 우리에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삼시세끼 맛있는 식탁을, 밥상을 주시는 그 손길에 감사하며 들어본 찬양들이었습니다. 귤이 있어 감사도 이어봤는데요. 후식까지 감사합니다. 아, 이 곡은 훈제계란 프로젝트 이마란의 찬양이었고요. 홀리원의 찬양이죠. 식탁의 기도. 날마다 우리에게 찬양 전해드렸고요. 희주일의 날개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블루닥다구리님께서 약간 감기 기운이 있어서 누워서 방송 듣는 중이에요. 모임에 많아 피로한 듯도 하네요 하셨는데 다들 아프지 마시고 오늘 주일 예배 후에 잠시 쉼의 시간도 꼭 가지시면서 일주일의 피로를 다 내려놓으시길 바라봅니다. 배상진님께서는 역시 오늘도 함께 나누고 싶은 곡은 상큼하게 아침에 날 이끄시네 들려주세요 하셨는데 아침에 찬양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침의 음성으로 날 이끄시네 들어보셨어요. 천등사님께서 지난번에 저희가 보내드린 닭갈비를 방송을 듣고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는데 지난 화요일에 잘 받았답니다. 또 주말에 온 가족이 모여서 농장에 가는데 농장에서 파티하려고 해요. 감사하게 잘 먹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축복합니다. 사연 주셨어요. 저희가 드리는 여러 선물들 그중에서도 우리 천등사님은 닭갈비 선물 잘 받았노라고 이렇게 후기도 적어주셨는데요. 온 가족이 모여 두런두런 이렇게 맛있는 음식도 그리고 선물 받았기 때문에 더 기쁨이 배가 되시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소중한 모든 것들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 생각하시고 또 기쁨의 날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이 선물입니다. 박요한의 찬양으로 끝곡 전해드리며 물러갈게요. 두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축복의 날 되시고요. 김은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화는 아무리 갈망하던 것이라 해도 우리를 조금은 우울하게 만든다. 남겨두고 떠나는 것도 우리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이전의 삶에 종언을 고해야 한다. 프랑스의 소설가 아나톨 프랑스의 말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320장 나의 죄를 정케하사입니다. 이 찬송가의 가사는 메리 맥스웰 여사가 작사한 귀한 구세주여 제가 당신을 얼마나 찬양하는지를 우리말로 옮긴 것으로 소명과 충성을 강조하는 찬송입니다. 이 찬송의 작곡자는 영국인 에이다 깁스로 그녀는 부흥운동에 적극 참여했으며 부흥회를 위한 여러 곡의 찬송을 작곡했습니다. 특히 이 찬송은 그의 아들이 영국 출판사 이사로 재직한 출판사에서 제작한 성가곡 24에 처음 발표된 곡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곡이기도 합니다. 이 찬송가의 성경적인 배경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으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하옵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마음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소명과 충성의 찬송, 찬송가 32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옵니다.

0: CBS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5: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 포유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Oh, and when I've come to die, yes, someday, when

내 안에 영성을 깨우는 은혜로운 찬양의 시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부의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0: 작년 의성 산불 기억하세요? 한국 역사상 가장 큰 산불이었는데요. 그때 고운사라는 이름의 절도 대부분 불타버렸어요. 고운사 등은 주지 스님의 이야기입니다.
1: 이 안에 전체가 불바다가 되니까 이 안에 온도가 1000에서 1500도예요. 소방관들도 이제 가족들하고 마지막 통화하고 죽는 줄 알고.
0: 그런데 며칠 뒤에 스님의 눈에 작은 초록색이 들어왔습니다.
1: 제가 불 나고 한 3일, 4일 후에 산에 올라가니까 온 산이 까만 재로만 덮여져 있는데 그 사이에 사기 불 한 뼘이 올라왔다. 소나무들은 이제 불이 오면 다 죽는데 저 소나무 밑에 팔뚝 정도 되는 굵기에 화려수들이 많이 있었어요. 개들은 다 타서 죽어버렸는데 뿌리는 살아있으니까 개들이 올라와서 저만큼 커버렸어요.
0: 숲은 불탔지만 모든 것이 죽지는 않았습니다. 고운사는 불탄 숲의 나무들을 모조리 베어버리는 인공조림 대신 숲을 그냥 놔두는 자연 복원을 택했는데요. 소나무는 소나무로서의 삶은 마쳤지만 다른 많은 생명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의성에 가시면 폐허에서 태어난 아름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2: 남에게 거저 나눠주는데도 더욱 부유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나치게 움켜쥐고 아끼는데도 오히려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다.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더욱 살림이 불어나고 이웃에게 기꺼이 마실 물을 주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목마르지 않게 된다. 곡식을 자기 창고에 가득 쌓아놓기만 하는 사람은 백성들에게 저주를 받지만 창고를 활짝 열고 곡식을 기꺼이 내다 파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지혜서 잠언에 있는 글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Joy4U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를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신청곡으로 꾸며가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듣고 싶으신 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서로 영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가장 소중한 분을 모시듯 설렘과 기쁨으로 이 하루를 보내게 하소서. 환난 가운데서도 서로 위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누어 지고 주님처럼 먼저 섬기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할 첫 찬송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횃불합창단의 곡입니다. 이어서 큰 사랑의 새 계명을 트리니티 싱어즈의 찬양으로 전해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고린도 후서 7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자신을 구별하려 애썼던 바리새인의 행동이 아닌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 그 모습이 가장 거룩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들이 찬송가 137장입니다. 아이노삽 창단의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어둠의 권세에서 이명의 찬양 함께 하고요. 서울 모태탑 창단이 부른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이어서 함께 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0: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이화 챔버 콰이어의 곡이었습니다. 먼저 보내드린 주 믿는 나 남의회 정규환의 음성으로 들었고요. 국립합창단이 부른 날 구원하신 예수님 먼저 함께 했습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0: 두 곡의 찬양 이어집니다. 먼저 유해피봄님께서 청하셨던 곡이죠. 사라의 홍대와 양화진 보내드리고요. 박은성님의 신청곡 나원주의 주는 평화 함께합니다.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0: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크로스웨이 성기합창단의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0: 작업들 저축은행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랜만에 전해드리는 것 같은데요. 김학남의 거룩한 성 1부의 끝곡입니다.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에 다시 뵐게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변찾는 주님의 사랑과 프레이즈 유니온의 찬양 2부 첫 곡으로 함께하고요. 크로스웨이 선교단과 변상미, 강학기 함께 불렀습니다. 주 날 불러 이르소서 보내드립니다.

한국기독교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6월 8일 월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말씀 창세기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은 창세기 4장 7절 말씀입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오늘은 예배자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묵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 이유가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 모두 소산물의 일부를 드렸으나 아벨은 첫 번째 소산물을 구별하여 정성이 담긴 제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두 사람의 마음가짐에 분명한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 가인이 평상시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가 정성을 다하는 것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기쁘게 받지 않으신 이유를 스스로에게서 찾아보았을 것입니다. 우선 자신의 행동을 성찰하고 회개하며 살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 잘못을 반성하기보다 동생 아벨에 대한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죄를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충고에도 불구하고 분노를 제어하지 못하고 기어이 아벨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러고는 동생의 행방을 묻는 하나님께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끝까지 뻔뻔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가인에게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의 제사는 믿음 없이 정성 없이 드리는 것이었고 그런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물이 아니라 사람을 보시는 분입니다. 예배자로서 정성을 다하는 우리의 자세를 보시는 분입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의 국립합창단의 찬양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세월이 흘러가는데 유창원의 음성으로 준비했고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서울신학대학 합창단의 찬양입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찬양 두 곡 이어집니다. 조이포유 저녁 재방송에서 토피널라떼님께서 신청하셨던 곡인데요. 김형미의 괜찮다 다 괜찮다 먼저 보내드리고요. 늘시원님, 친구분들과 함께 듣고 싶다고 청해 주셨었죠. 나의 등 뒤에서 옹기장이 로즈 콰이어의 찬양 함께합니다.

당신은 치료받을 필요도 변해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은 사회가 만든 틀에 자신을 끼워 맞추기보다 오히려 그 감옥 같은 틀에 갇혀 지내는 사람들을 도와야 합니다. 정해진 길을 따라가기보다는 스스로 길을 열어가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도록 용기를 부추겨야 합니다. 당신의 별난 점은 문제가 아니라 해답입니다.

아셰, 제가 좀 별나긴 합니다만 아스퍼거 증후군 이야기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당신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당신은 미처 모를지도 모르겠습니다. 창조주께서 숨결을 불어넣으신 생명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최승태 찬양으로 함께 했습니다. 곽신형의 음성으로 이어드립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이어서 서울 바하합창단의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함께합니다.

0: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1: 라베리떼 301님께서 신청해 주셨어요. 오 놀라운 구세주, 경주시립합창단의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2: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3: 신축도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5: 경동하우징 40여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6: 빌딩앤리치.
5: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6: 빌딩앤리치.
3: 신축도
6: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7: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8: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7: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 세포 보관.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 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0: 교체는
1: 아티잔
0: 프리미엄 사각싱 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2: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3: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4: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5: 소비자 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 소비자 포럼, 한국 경제신문 주관.
6: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 제품을 한 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 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 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 박람회. 마음까지.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끝곡은 유리정은님께서 신청하신 크룩스의 주님의 사랑 보내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명희였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0: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CBS는 찬양과 말씀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소중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CBS의 방송 선교 사역에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소중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바로 방송 선교사입니다.
1: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 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정성스레 커피를 내릴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원두 위에 뜨거운 물을 아주 살짝만 떨어뜨리는 거죠. 물이 닿은 원두가 부풀어 오르면서 향이 은근히 배어나오기를 기다리는 시간. 바리스타들은 이 시간을 두고 뜸을 들인다 말합니다.

일상생활에서 마음이 조급할 때 상대에게 뜸들이지 마. 이런 얘기도 우리는 자주 하는데 조급하게 물을 들이붓기보다 잠시 뜸들이고 숨을 고를 때 커피 본연의 깊은 맛이 깨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월요일도 그렇게 조금은 뜸들이면서 시작했으면 합니다. 진한 커피향처럼 기분 좋은 은은함이 이번 한 주 우리에게 가득하길 바라면서 새 하루 시작하죠.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0: 싫어.
1: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3: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3: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7: 글로벌 식품 산업의 모든 것 코트라 주최 44년 전통의 서울푸드 2026이 6월 9일부터 12일까지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전 세계 49개국 1750개 업체가 참여하여 식품 산업의 모든 것을 보여드릴 서울푸드 2026. 식품 산업 관계자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8: Good Music Station. CBS FM.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하루 시작합니다. 강성수님 신청곡 인더가든 저 장미꽃 위에 있을. 5월 내내 우리가 이 찬송가를 참 행복하게 들었는데 싱그러운 6월 초여름의 아침에 흐르는 이 곡도 참 좋네요. 순이님은 병원 가세요. 벌써 6개월 돼서 일산으로 남편 병원 가는 길입니다. 매번 그랬듯이 오늘도 더 나쁘지 않다는 말을 듣기 바라면서. 순이님 듣고 싶어 하신 곡 What a Friend,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조금 전에 케니 로저스 음성으로 흘렀죠. 아, 남편분과 6개월마다 검진 가시나 봐요. 아유, 6개월도 참 빨리 돌아오죠. 이번에도 괜찮으시길, 그래서 다음번에는 6개월 말고 1년 후에 봅시다 하는 말 듣고 오시면 좋겠네요. 6월 8일 월요일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생방송으로 함께합니다. 사연과 신청곡은 이쪽, 문자는 샵 939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인터넷 라디오 CBS 레인보우 앱 스마트폰에 다운받고 게시판 들어오세요. 분주한 아침 이제 물 한 모금 합니다. 잠시 뜸들이기 하면서 6월 8일 월요일 시작하죠. 들풀님. 좋습니다. 지금 이 공간 안에서는 그 누구도 아 답답해 뜸들이지 마 어서 해 이런 말 하는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요. 예, 마음 분주한 월요일 아침 이곳에서는 잠시 여러분 뜸들이면서 천천히 조심히 시작하시면 좋겠어요. Wonderful words of life.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출근하는 차 안에서 남편이랑 같이 듣다가 이제는 남편 출근하고 집에서 혼자 들으니까 느낌이 달라요. 저는 5월 말로 정년 퇴임했습니다. 엄마 계시는 임실 친정에 가서 마늘과 양파도 캐고 자매들과 많은 추억 쌓고 왔어요. 모든 게 주님의 은혜로 감사, 감사라는 단어만 생각납니다. 파크릭스님, 네, 이렇게 건강하게 무탈하게 정년 퇴임일을 맞으실 수 있는 거 정말 큰 감사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아침 당신은 일하러 가지? 이제 난 쉰다 하면서 자랑하셨을 것 같은데요. 방금 흐른 곡은 I love to tell the story, 주 예수 넓은 사랑, draw me nearer,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대전에서 듣고 계십니까? 뒷자리 4414번으로 Nearer my God,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2017년에 개봉됐던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덩케르크란 영화 아시죠? 2차 세계대전 당시 프랑스 덩케르크 해변에 고립된 영국군을 구조하는 이야기를 서로 다른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려냈습니다.

해변에 고립된 병사들의 일주일. 그들을 구하러 바다를 건너는 민간 선박의 하루. 독일 전투기와 맞서 싸우는 조종사의 한 시간이 절묘하게 교차합니다. 땅, 바다, 하늘에서의 물리적 시간들은 제각각 다르게 흐르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일주일이, 누군가에게는 숨막히게 다급한 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서로 다른 시간은 결국 영국군이 탈출하는 결정적인 그 하나의 순간에서 맞물리죠.

우리 인생의 시간표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시간의 분량과 속도는 제각각 다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반드시 카이로스, 하나님이 예비하신 완전한 때의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루 24시간, 1년 365일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지만 그 시간을 무엇으로 채우느냐에 따라 삶은 전혀 다르게 펼쳐집니다. 내 시간표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라보며 그분의 타이밍에 맞추어 살아가세요.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은 누구보다도 보석처럼 빛나는 시간들로 가득 채워지게 될 겁니다.

국민일보와 함께하는 아침 묵상. 청주 상당교회 안광봉 목사님의 하나님의 시간표.

찬송가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신청을 해요. 이제 6월에 결혼하는 딸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신청합니다. 김한수님, 네, 이미 6월에 접어들었는데 이번 달에 사위 보시는군요. 아유, 축하드립니다. 서운해서 우리 따님 어떻게 보내실까요? 축하드려요. S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6월 8일 월요일 아침 0384번으로 문자 주셨는데요. 요즘 의성 시골은 마늘 수확으로 무척

국밥부입니다. 예, 그쵸. 의성 마늘이 유명하잖아요. 한 번씩 오시는 아주머님이 계신데 TV도 아니고 라디오 아침 정미나 방송을 들어보라고 얼마나 설명을 하시는지 우리 마늘밭에서 사연을 보내봅니다. 바쁜 일손도 도와주셔서 감사했어요. 70 넘은 내가 마음의 빚을 갚아요. 이렇게 0384번으로 참여하셨고요. 마늘 수확 농번기 일손도 도와주면서 우리 프로그램 홍보도 많이 해주신 그분 누구실까. 또 고마운 마음에 그분이 추천해 주신 방송 틀고 이렇게 참여도 해주시니까 모두 감사합니다. 그 프로그램 추천해 주신 분은 누구신지 모르나 우리 0384님께 제가 피자 쿠폰 보내드릴게요. 농사일로 바쁘시느라 왠지 식사 차리기도 힘들고 귀찮으실 것 같아서 제가 보내드리는 이거 드셔주세요. 크림슨 웨이브 주의 피로 이룬 샘물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2: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피부과학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잘 돌아갑니다.
2: 잘 돌아갑니다.
3: 잘 돌아갑니다.
4: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5: 그제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에스키모인들이요, 화가 나면 무작정 걷는데요. 그냥 아무 말 없이 화가 풀릴 때까지 하얗게 펼쳐진 얼음 평원 위를 걷고 또 걷다가 화난 감정이 좀 누그러지면 그제야 걸어왔던 길을 다시 되돌아온다고 합니다. 갈 때야 화난 마음에 무작정 갔는데 되돌아오는 길을 정신 차리고 보면 그렇게 멀 수가 없대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렇게 멀리 갔을까. 그리고 되돌아오면서 나를 화나게 만든 상대도 이해하고 용서한다고 합니다.

예, 우리의 이번 한 주 우리도 화가 깊어 너무 멀리 갈 일이 없으면 참 좋겠죠? 이 곡을 들으면 마음이 착하고 조화로워져요. 카펜터스의 Sing 남기면서 정민아의 Amazing Grace 1부 마치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4: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 본사며 관람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0: 더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1: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국민일보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 말씀이었습니다.
2: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Wonderful peace, 내 영혼의 그윽이 깊은 데서 How can I keep from singing 날 위하여 십자가에 6월 8일 월요일 정미나의 Amazing Grace 2부 시작했습니다.

How great thou art,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 방송이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일하면서 진료반으로 진료받기 위해 병원 다니고 바쁜 일상이지만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8389님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다마짱님, 지금 후쿠오카에 있어요. 아, 상견례가 있어서 방문했는데 너무 예쁜 아야를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새 가정을 축복해 주세요. 사돈댁이 이제 일본에 계신가 봐요. 그런 거죠. 상견례 행복하게 잘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6월 8일 월요일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2부 흐르고 있고요. 2부는 지금 여러분 듣고 계신 대로 레인보우의 조이 포 유 게시판 이용해 주세요. 문자 주시려면 1부와는 번호가 다르다는 거, 2부는 샵 7997입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100원. Savior like a shepherd,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말은 교회 공동체가 합심하여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라는 뜻입니다. 복음을 들고 나가는 순결한 양들이 세상의 이리들과 싸워서 이길 방법은 하나입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똘똘 뭉치는 것.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 서로에게 목숨을 맡기는 것이 바로 협력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면 고난도 받는 법입니다. 복음의 삶을 살며 고난을 견딜 수 있는 데는 이유가 있죠. 우리가 은혜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보다 은혜를 크게 느끼는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고난보다 은혜가 크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거할 때 고난은 더 이상 우리에게 위협이나 괴로움이 될 수 없습니다. 은혜를 고백하는 것이야말로 복음의 삶을 사는 비결입니다. 아멘.

김병삼 목사님의 묵상집 매일 만나 365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218번째 묵상 복음에 합당한 삶.

박영주님 주신 신청곡 가운데 Come Christians Join to Sing 성도여 다 함께 When the roll is called up 연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였습니다. 유해피봄님 어제 아유 바쁘셨네요. 설거지 봉사하고 여러 가지 일로 많이 지쳐서 저도 모르게 잠이 들었어요. 아침 남편 출근하는 소리에 눈을 비비며 일어나 따뜻한 커피를 텀블러에 담아줬는데 고맙다 말하는 남편의 모습에 제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출근길이 멀고 길도 막혀서 아침도 걸은 채 나서는 모습을 보면 늘 안쓰러운 마음이 드네요. 그래도 또 우리 남편분은 아내가 타준 내려준 이 커피 이 따뜻한 텀블러를 들고 나가면서 마음이 든든하셨을 거예요. 데니보이님은 서늘한 아침 공기 상쾌합니다. 오늘 출국 전에 장모님 편히 쉬고 계시는 곳에 가서 인사드리고 하모니카로 불러드릴 계획입니다. 아마 좀 전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문이 흐를 때 주신 사연인 것 같아요. 오늘 출국하시는군요. 양말스케치님은 이런 일이 있으셨다니 어제 서해안 해변 사람 없는 숲속에 혼자 3시간 동안 걷는데 큰 멧돼지가 나타났대요. 나무 숲속에서 그래서 놀라 뒷걸음질 치면서 큰 길 쪽으로 나와 다행히 멧돼지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너무 당황하셨다고 양말 스케치는 지금 일본에 혹시 계시는 건가요? 일본에 오지 여행을 하다 보면 곳곳에 곰도 출현한다고 예, 이게 우리나라로 치면 거의 뉴스에 나올 법한 얘기인데 지금 일본에서 사연을 주신 것 같네요. 큰일 날 뻔하셨습니다. I will sing of my Redeemer, 속죄하신 구세주를 그리고 조금 전 남편에게 따뜻한 커피 텀블러에 담아주었다는 사연 주신 유해피봄님 주신 노래는 Singing I Go,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오늘 아침에 남동생이 뇌동맥류 수술을 받는다고 합니다. 담비님의 남동생분. 원희맘님, 오늘 관상동맥이 막혀 스텐트 시술하러 가는데요. 시술이 성공하기를 기도합니다. 예, 편찮으신 분들, 또 수술, 시술, 검진 받으시는 분들, 결과 좋기를,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캐시 트로콜리, Friend for Life. 남기면서 마칠게요. 고맙습니다.

0: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1: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러브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2: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3: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이런저런 생각으로 마음이 복잡하다거나 여러 가지 걱정이 휘몰아쳐서 마음에 여유가 없을 때, 그때 무언가를 하는 거는 뭐 누구라도 쉽진 않을 거예요. 다들 아무것도 못한 채 그냥 멍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걱정만 하는 건 우리 뇌의 에너지를 가장 빠르게 고갈시키는 일이라고 합니다. 머릿속이 막 복잡할수록 그 생각을 뭐 잠깐 멈추고 몸을 움직여서 작은 일이라도 시작하고 또 성취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생각은 내가 움직이는 곳으로 따라오기 때문이래요. 그런 의미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이번 한 주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걱정은 짧게, 행동은 빠르게, 마음은 단단하게, 꿈은 크게, 그리고 하루는 감사하고 소중하게. 너무 좋죠. 자, 월요일 아침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이곳은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2026년 6월 8일 월요일 아침 생방송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오늘 첫 곡 러브의 이제 다시 힘을 내어요 들으면서 시작했습니다. 잘 주무셨나요? 오늘도 좋은 아침 월요일 아침이 열렸습니다. 걱정은 짧게, 행동은 빠르게, 마음은 좀 단단하게 먹고, 꿈은 크게, 그리고 주어지는 하루하루는 감사하고 소중하게. 굉장히 좀 마음에 와닿죠. 걱정을 많이 하면 할수록 이 우리 뇌에 있는 에너지를 빠르게 고갈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걱정을 뭐 안 할 수는 없겠죠. 근데 좀 짧게 하고 다른 걸로 전환시키는 거죠. 일단 몸을 움직이면 우리의 생각은 그 몸을 또 따라올 수 있으니까. 또 감사하고 소중하게 이번 한 주도 여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그리님, 오늘은 구독 알람으로 자동적으로다가 접속돼서 들어왔습니다. 이거 다시 되네요. 구독 알람. 예. 새로운 시작 월요일 샬씨와 함께 출발합니다. 우리 현주님도 와주셨고. 고기철님은 출첵을 남기셨는데 정확하게 8시 정각. 와, 이거 뭐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지? 약간 우린 인터넷 라디오라서 좀 텀이 있잖아요. 아무리 빨리 보내도 약간의 격차가 발생하기 마련인데 정확히 어떻게 8시 정각에 남기셨네. 굉장하십니다. 사실 뭐 우리가 출첵 1등 한다고 해서 뭐 드리는 것도 없는데 이렇게 오픈런 해주시는 분들 진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죠. 지환 서연 아빠님께서 대천에서 보땡 반점하는 맹집사입니다. 주말 열심히 일하고 2박 3일 강원도로 가족여행 갑니다. 이번 주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셔요 라고. 아, 우리 맹집사. 와, 반점이면은 이게 중식 중국집인 거죠? 대천에 보땡 반점. 그렇구나. 아, 중국집. 제 최애 음식 중에 하나가 간짜장이거든요. 아, 간짜장 좋아합니다, 저는. 유니짜장보다도 약간 그, 이렇게 마를 건이죠? 이게 마를 간. 예. 간짜장. 좋아요. 근데 요즘에는 한 그릇은 간짜장으로 잘 안 주시더라고요. 또 안 하는 집도 많고, 번거로워가지고. 아무튼 아, 맹집사님 지난 주말 주일에 많이 쓰셨고요. 예, 푹 쉬시다가 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온이 이제 거의 여름이라 강원도 바다 탁 보고 발도 담그고 이러면 너무 좋으실 것 같은데. 주주맘님께서도 샬롬 안녕하세요 남기셨고 많은 분들 오고 계십니다. 자, 오늘도 2시간의 배경음악 오전 10시까지 생방송으로 함께하고요. 우리 샬씨 가족 보내주시는 사연들, 신청곡들 나눕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때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7997번으로 남기시면 되고요.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은 무료입니다. 편한 방법으로 사는 얘기들. 오늘 월요일 아침 어디에서 어떤 마음으로 듣고 계시는지, 오늘의 여러 일정들, 또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 크고 작은 고민들 다 좋습니다. 신청곡도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사무실 도착해서 믹스커피 한잔하며 잠깐 들어왔습니다.

저는 항상 고민을 좀 길게 하는 편이었는데 그냥 딱 2초만 할게요라고. 아 근데 고민과 걱정은 또 결이 약간 달라요. 고민은 해야 할 때는 또 필요합니다. 고민은 막 그 생각하고 집중하고 이러다가 또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가 툭 튀어나오기도 하잖아요. 근데 걱정은 어떤 그 염려를 사서 하는 것이고 고민은 약간 결이 다른데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게 산책하면서 고민하고 생각하는 거는 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새로운 아이디어가 막 나올 때가 있거든요. 여행지기님 반갑습니다. 아, 단 한 사람님도 간짜장 좋아하시네. 아, 간짜장이 맛있다니까 이게. 조금 비싸긴 해도 맛있습니다. 김명수님 오늘 점심은 간짜장. 이제 여름이죠 라고 남기셨고요. 예. 간짜장이 1인분 안 되는 데가 많습니다. 그거 참고하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송정미의 온 천하 만물 우러러 참 아름다워라.

크룩스 오른 길 따르라 의의 길을 들었고요. 포유의 영원토록 주님만을, 송정미 온천하 만물 우러러 참 아름다워라까지 세 곡을 이어서 쭉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예수향기님도 오랜만에 출첵 남겨요. 하나님 사랑 가득한 월요일 또 한 주의 시작 보내시길 바랍니다. 남기셨고 우리 문자 2222번님께서 훈디 샬롬, 회사 일로 머리 복잡하고 힘들 때 남편은 50이 넘었지만 요걸 그렇게 맹글더라고요. 아무 생각 안 해서 좋대요. 라고 사진을 한 장 보내셨는데, 아, 이것은 바로 건담 아닙니까? 건담. 프라모델 조립하시는 걸 좋아하시는구나. 어, 멋있다. 아, 이런 또 프라모델 이런 거 보면 또 우리 문 남성들은 가슴이 또 이렇게 끓죠. 아, 여전히 소년 감성을 유지하시는 우리 남편님. 아, 잘 만드셨는데. 네, 정교하게. 저도 왕년에 초딩 때 많이 만들었거든요. 뭐 건담, 뭐 전투기 이런 거, 뭐 F-16 뭐 이런 거 막 많이 만들었어요. 조립 많이 했는데 진짜. 근데 이게 한번 시작하면은 한 2, 3일 정도는 거기에 또 이렇게 매달려서 작업을 해야 되니까 그게 힘들잖아요. 성인이 되고 이러면. 그래서 아빠들이 이제 뭐 아이 태어나면 그런 레고 같은 걸 그렇게 조립을 해서 한을 푼다고. 요즘은 그 레고 시리즈도 막 굉장히 막 여러 가지가 나왔잖아요. 매번 새 모델 나오고. 아, 건담 좋은데요. 닉네임 엄마사랑님 처음으로 글 남깁니다. 모두 화이팅. 반갑습니다. 엄마사랑님, 은미님. 닉네임 한나

철엄님은 어제 야구하느라 밤 10시 넘게 잔 우리 초딩 재우에게, 재우야, 재우 일어나야 돼, 일어나, 학교 가야지, 라고 좀 해주세요. 남기신, 재우 아직도 자는구나. 여기서 말하는 야구는 무슨 동네 야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 무슨 어린이 체육?

뽕이라고 했거든요. 주먹야구 많이 했는데 재밌어요 그것도. 장비가 없어도 가능하고 다치지 않는 야구. 쟤 왜 일어나야 돼? 학교 갈 시간이야. 귀여운 철부지님은 고창 선운산에 왔습니다. 여기는 약간 흐린데 그게 더 좋네요. 시원합니다. 계곡 물소리, 산새 소리,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가 아 완벽한 삼박자입니다. 이 아름다운 풍경을 보게 하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뿐. 아, 월요일 아침에 지금 선운산에서 어떤 자연을 만끽하고 계신 우리 애청자분도 계시고요. 계곡물 흐르는 소리가 너무 시원하잖아요. 발도 한번 좀 담궈보시고 그럼 좋겠네요. 0958번으로 저 초등부 교사인데요. 여름 성경학교 준비를 이제 하고 있는데 타 교사들이 모르고 있던 정보를 제가 말하니까 한 교사가 약간 비꼬듯이 얘기를 하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선생님 그렇게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했는데 어제도 또 그런 거 있죠. 비꼬듯. 좀 힘듭니다.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이 부분을 내려놓으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데 이게 좀 쉽지가 않네요. 위로하여라 신청합니다. 와, 같이 잘해보자고. 여름 성경학교 더 풍성하게 치르고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잔치로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 어떤 새로운 정보들을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이렇게 왜 그럴까? 뭐가 꼬였나? 아, 참. 왜 그러시지? 한 번 또 제안도 이렇게 하셨다면서요. 그렇게 얘기 안 하시면 좋겠어요. 했는데도 통하지가 않아. 아, 이거는 참 어렵습니다. 이게 참. 같은 유초등부 교사인데, 마음을 하나로 맞춰서 같이 으쌰으쌰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여름성경학교 이제 앞두고. 아, 이거 참. 아, 어렵습니다. 이게 참. 일단 위로의 마음을 담아서 최인혁 박종호의 위로하여라.

윤상은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메들리였고요. 앞서 아가가 부른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이 곡은 우리 봄보로봄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걱정은 짧게 행동은 빠르게 다음은 뭐더라? 아 다음은 걱정은 짧게 행동은 빠르게 마음은 단단하게 꿈은 크게 하루는 소중하고 감사하게 입니다. 출근 중에 출책 남깁니다. 신청곡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어제 주일 오후 예배 여전도회 특송으로 불렀는데요. 연습 때보다 더 잘 부른 거 있죠. 또 무대 체질이신가 보다. 아마 다음 예배 때 앵콜 받을지도 라고 남기셨는데 굉장히 좀 부르시면서도 은혜가 되고 만족스러우셨던 특송이었나 봅니다. 예. 그리고 최인혁 박종호의 위로하여라 우리 0958번으로 청하셨던 곡까지 세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어요. 밝은 미소님 신랑과 둘이서 군산으로 1박 2일 여행 와서 듣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샬씨 여유있게 들으며 휴가 만끽하네요 라고 남기셨고 그럼 이제 오늘이 2일차 아침 맞이하시는 건가요? 오늘 잘 또 맛있는 거 드시면서 여행 마무리하세요. 군산 또 맛있는 맛집 많죠. 군산 맛집. 저도 한 4년 전에 여름 휴가를 군산 또 그 부안 이쪽으로 변산 이렇게 딱 갔었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새만금 도로 쫙 달리면서 바다 보면서 드라이브하는 느낌도 너무 좋았고 몽돌님은 부산에서는 짬뽕이 아니라 잠봉이라고 불렀다고요? 짬뽕을? 벽에 공 던지면서 번호를 부름. 나 7번? 이거는 기억난다. 뭐 내가 몇 번 타자인지 타순을 얘기하면서 3번? 이렇게 들어왔던 기억은 나네. 잠봉이라고 불렀다고요? 부산 지역에서는? 수수꽃다리님은 짬푸공이라고. 짬푸공. 구수하다. 에. 노인경님. 엄마, 훈디가 짬뽕을 알다니. 크크크 하셨는데. 짬뽕 많이 했어요, 저. 초등학교 3학년, 뭐 4학년 이때 많이 했습니다. 짬뽕. 고무공으로. 우리 배고픈 고질라님께서 비도 많이 내리고 기다리는 일 업무 과제도 많은 분주한 월요일 아침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생각하며 최고의 날로 만들어 볼게요. 신청곡 주님의 숲 청하셔서 사랑이야기가 부르는 곡으로 함께 듣습니다.

홍이사 하나님의 세계 우리 진아님께서 어머 이 곡 나올 때마다 전화 온 줄 예, 제 벨소리가 하나님의 세계라서 라고 좋아해 주신 곡이었고요. 사랑이야기 주님의 숲 배고픈 고질라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문자 3459번으로 아, 몇 년간 관애기를 잘 유지하던 제 크론 증후군 질병이 활동기로 넘어가면서 지난주에 응급실 거쳐 입원하게 됐습니다. 너무 아파요. 집에서 엄마 없이 지낼 남자 3명에게 마음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집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우리 큰아들 괄호 열고 57살 남편이에요. 괄호 닫고 꼭 돌아오길 기도하고 있을 텐데 하나님 잊지 않으셨죠? 신청곡은 대학생 진짜 큰아들이 좋아하는 아이자야 61 곡 중에서 한 곡 청해봅니다. 남기셨는데 링겁 맞는 한 손까지 동원해서 어렵게 보내는 사연이니 꼭 소개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아유 통증도 있으실 텐데 얼른 쾌차하시길 꼭 호전되시길 바라면서 아이자야 61 주님의 마음 있는 곳 1부 마지막 곡으로 듣고 2부에서 뵙죠.

0: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 본사며 관람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1: CBS 레이디스 싱어즈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레이디스 싱어즈는 CBS 주요 행사에 참여하고 정기 공연, 찬양 봉사를 하는 단체로 모집 분야는 소프라노와 알토 파트입니다. 연습 시간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30분에서 5시 30분입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신청과 문의는 02-2650-7931, 02-2650-7931로 전화주세요.

0: 사랑하는 사람의 옆모습을 보기엔 극장이 좋다. 몇 발자국 뒤로 물러서기에는 파도가 좋다. 세상이 아름답다는 걸 알기 위해선 높은 곳일수록 좋다. 세상 그 어떤 시간보다도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시간이 좋다. 희망이라는 요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두근거릴수록 좋다. 고꾸라지는 기분을 이기고 싶을 때는 폭죽이 좋다. 사랑하기에는 조금 가난한 것이 낫고, 사랑하기에는 오늘이 다 가기 전이 좋다. 이병루 작가의 산문집 바람이 분다, 당신이 좋다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